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이 됐습니다. 6월 1일 월요일 아침의 첫 곡은 아미고스 파라 심프레, 영원한 친구. 사라 브라이트만과 테너 호세 카레레스의 듀엣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만의 아침 루틴 있으신가요? 뭐 작은 것이라도요.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는 것, 뭐 잠깐 몸 푸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좋은 루틴이고요. 또 오늘 뭐 먹을까 점심 메뉴를 미리 생각해 두는 것, 그런 것도 작지만 또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 작은 습관 하나가 또 하루의 시작을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아까 도서맘님이 출석 체크 기능을 처음 알아서 해본다 하셨는데, 레인보우의 출석 체크 기능 사용하시면 그것도 또 일상을 단단하게 해준 하나의 루틴이 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또 추천하고 싶은 나만의 루틴이 있다면 살짝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0: 탐험길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모음곡 4개. 각 달마다 곡을 하나씩 써서 12곡의 모음곡이죠. 그 가운데 여섯 번째 곡 6월 벤노레 발카로를 보내드렸습니다.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테르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이 곡은 다운언더님과 가희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두 분 다 이 4개 중에 벤노레를 리히테르의 연주로 부탁한다 이렇게 신청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차이콥스키 6월은 참 외로웠나 봐요. 벌써 6월이에요. 달빛산책님이 1년의 출발선이 어느덧 반 지나왔네요. 우리 아당님들은 출발선에서 얼마나 잘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주셨고 또 북한산 그녀님도 새로운 달 6월의 시작입니다. 6월도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 행복한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 시간이 반이라니요. 정말 2026년 저는 아직도 종종 헷갈려서 25라고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 26년이 반이나 지나왔습니다. 출발선에서 어떻게 왔을까요? 어떻게 왔든지 내가 지나온 일이니까 잘 왔구나 감사하다 생각하면서 남은 또 반년을 어떻게 지낼지 계획해보시면 좋겠죠. 이진희 님이 저는 눈 뜨면 아름다운 당신에게 신청곡 남기는 게 루틴입니다. 어제 지난 신청곡이 깜짝 나와서 기분 좋은 아침 시작했어요. 이렇게 주셨네요. 거의 첫 번째로 항상 남겨주시더라고요. 이지님은 신청곡을 그것도 한 곡이 아니라 여러 곡을. 자 그러면 우리 이지님의 신청곡 한번 더 들어볼까요? My Love is Like a Red Red Rose 듣겠습니다. 카운터테너 안드레아스 쇼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My love is like a red, red rose. 카운트테너 안드레아스 숄의 노래였고요. 이진희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요새 장미 많이 보이더라고요. 참 예쁘죠. 레인트리님이 시간 흐르는 걸 조급하게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이젠 그래 흘러라 합니다 하셨어요. 네, 조급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시간이 느리게 가준다면 얼마든지 조급해 하겠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어차피 내가 조급해 한다고 뭐 늦춰질 거 아니라면은 괜히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좋죠. 그래 흘러라 하면서 대신에 그냥 내 시간을 후회 없이 쓰겠다 생각하시면 좋겠죠. 5847번님은 6월의 첫날 아침 차분한 정원님 목소리와 예쁘고 멋진 노래 들으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는 오늘 점심 약속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삼계탕 먹을 생각하니 기분도 좋고 벌써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아, 삼계탕 좋죠. 메뉴를 정해놓으셨군요. 저도 사실 먹는 거에 굉장히 진심이라서 미리미리 생각하고요. 진심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먹는 거를 생각하는 게 참 재밌잖아요. 기대감이 있고 먹는 순간은 짧지만 그걸 생각하는 시간을 길게 가지면은 그 행복을 연장시킬 수 있으니까. 저는 어떨 때는 밤에 그렇게 배가 고픈단 말이죠. 연습 다 마치고 누우면 그때는 절대 뭘 먹으면 안 되는 시간이지만 대신 내일 점심 때 이걸 꼭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메뉴 저 메뉴를 머릿속에 떠올리곤 한답니다.

복권 클래스. 나는 한쪽 다리의 발끝으로만 온몸을 지탱하며 밸런스를 잡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밸런스를 잡으려 용을 쓰고 있었다.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위태위태한 건 우리네 인생으로 족하잖아요. 휘청휘청 일촉즉발의 순간이었거늘 선생님의 말에 웃음이 터졌다. 밸런스, 즉 균형을 잡으려면 몸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하지만 그 중심을 잡는 건 왜 이리 어려운지 선생님은 계속 목 놓아 외쳤다. 내 중심은 내가 책임져야 해요. 몸의 축을 세워서 중심을 잡으세요.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의 절규에도 나는 할 일 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발끝으로 서 있던 순간은 0.3초 정도 됐을까. 내 중심은 인생뿐 아니라 발레 클래스에서도 위태위태했다. 인생의 중심을 잃고 바닥을 쳤을 때 나는 우연히 발레를 만났다. 몸도 마음도 굳은 나이에 지푸라기 잡듯 시작한 발레가 알려줬다. 중심은 흔들려 봐야 그 소중함을 안다는 것을. 바닥으로 떨어진 건 외려 축복일 수 있으며 바닥을 제대로 쳐야 그 힘으로 중심을 잡고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중심은 얄궂다. 중심을 잡고 몸을 세우는 건 무척 어려운데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다. 발레 클래스뿐 아니라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다.

달래도 없는 지름길은 인생에도 없다. 지칠 때도 있다. 최선을 쌓아봤자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가 온다. 그럴 때는 이 시간이 그저 열심히 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열심히 할 리도 없고 지칠 일도 없으니 말이다. 발레 무용수들은 남녀 불문 힘들어 보이지 않는다. 사뿐하고 아름다우며 여유롭다. 그들의 발레는 쉬워 보인다. 하지만 발레를 배우고 무용수들을 취재하면서 깨달았다. 쉬워 보이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말이다. 무대 옆 대기 공간에서 자기 순서를 마치고 뛰어들어오는 무용수들을 본 적이 있다. 무대 위에서 미소 지으며 날고 돌고 뛰던 이들은 무대를 벗어나자마자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스스로 중심을 잡고 돌고 뛰고 나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인 것이다. 힘들지만 힘든 척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발레뿐 아니라 인생의 무대에서도 마찬가지일 터.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아무데도 아닌 곳에 침잠하는 것보단 나을 거라 믿는다. 나의 꿈은 여전히 바닥을 치고 날아오르는 것이다. 최선을 쌓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혼자가 아니다. 바닥을 내 편으로 바꿔내는 법을 발레로 배우고 있는 지금, 나는 각자의 바닥에서 저마다의 절망과 낙담의 골짜기에서 홀로 울고 있을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다. 다 잘 될 거예요 식의 다정해 보이지만 손쉬운 위로는 못하겠다. 하지만 당신의 바닥이 얼마나 차가운지, 때로는 얼마나 뾰족한지 함께 느끼는 동지로서 응원하고 싶다.

글리브의 발레 코펠리아 가운데 스완일다의 왈츠 보내드렸습니다. 아서 피들러가 지휘하는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 참 좋았죠. 전수진 기자의 책 발끝으로 인생의 중심을 잡는 법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바닥을 치고 이제 날아오를 일만 남은 것. 전참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몸의 중심을 잡는 것도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도 참 어렵죠. 아, 잘 잡았다 싶으면 어느 순간 또 흔들리고 중심을 잡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무너져버리는 건 또 한순간이고 그래도 지쳐있다는 건 그만큼 열심히 해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쓰러져도 다시 중심을 잡아보는 것. 지금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제니 천사님이 정원님 너무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저도 글 읽으면서 많이 위로 받았어요. 전수진 기자의 책 발끝으로 인생의 중심을 잡는 법이었습니다. 발레를 배워볼 생각은 평생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발레? 눈이 가네요. 아, 봄날의 라일락이라는 닉네임 쓰신 분이 사연 주셨는데요. 세 달, 새 몸과 새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시작해 주셨어요. 지난 5월 8일에 조직검사로 유방암 진단받고 각종 검사 끝에 지난 수요일 수술 드디어 받고 퇴원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오늘 6월의 첫날이 남편의 생일이기도 해서 제 손으로 미역국 끓여줬네요. 수술 후 팔을 쓰기 힘들다는 말에 생일상 차리기 힘들 줄 알았는데 다행히 전 팔 움직임이 가능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상을 차려줬더니 남편이 고마워하면서도 또 너무 미안해하더라고요. 나에겐 오지 않기를 바랬던 힘든 상황을 겪으며 그럴수록 서로의 존재가 있으며 감사한 마음에 새 몸과 새 마음으로 이번 달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이기에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지치지 않고 하루하루를 느끼며 살아보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박헬벨의 카논 신청해 주셨군요. 아, 제가 준비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또 갑자기 닥친 일로 얼마나 많이 마음 고생하셨을 텐데 수술까지 다 이미 끝나셨다니까 이제 회복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시고 또 사랑하는 남편분도 옆에 계시니까 아마 더 힘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음악으로 위로해 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우리 박헬벨의 카논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조금 나중에 들려드리고요. 아, 희망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곡 한번 골라봤습니다. 앨리스 호손의 Whispering Hope, 희망의 속삭입니다. 우리 봄날의 라일락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로저 와그너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노래로 Whispering Hope, 희망의 속삭임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도 우리가 예전 학창시절에 음악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죠. 희망의 속삭임.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드볼적의 슬라브 무곡 작품 72 가운데 7번째 곡 C장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총 8곡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오늘 듣고 내일 들으면 이제 슬라브 무곡도 막을 내리네요. 오늘 들으실 이 C장조는요, 앞선 곡들에 비해 훨씬 밝고 힘찬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춤곡 특유의 경쾌한 리듬 위에 또 드불작 특유의 낙천성과 활기가 살아있습니다. C장조라는 조성은 검은 건반 하나도 안 눌러도 되는 아주 퓨어한 조성입니다. 장조 중에서도 가장 밝고 꾸밈 없는 그런 순수한 조성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선율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다가도 문득 힘차게 튀어오르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매력적인데요. 마치 사람들의 웃음과 발걸음이 한데 어우러지는 축제의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들어보시죠.

드보르작의 슬라프무곡 작품 번호 72 가운데 7번째 곡 C장조. 정말 C장조의 이 조성의 밝음을 아주 잘 10분 활용해서 만든 아주 에너지 넘치는 곡이었습니다.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1406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정원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임신 27주에 위험이 있어 병원에 입원해서 정원님께 사연 보냈었는데 한 달 넘게 병원에 누워서 지켜낸 아기 이경이가 오늘 돌이 되었어요. 이야, 아이고 낳느라 고생하셨고 또 돌까지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1살 누나 이소리가 많이 도와주어서 40대 중반의 나이지만 수월하게 1년을 지켜냈네요. 이렇게 좋은 봄날 태어난 국이경. 아, 이경이가 국시군요. 국이경. 첫 생일 축하해. 사랑해. 나에게 항상 힘이 되는 국은규, 국이솔도 사랑해. 국시 패밀리입니다. 화창한 오늘 날씨와도 어울리는 빈빈 누워도 알라인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사연도 너무나 기분 좋은 축하드리고 싶은 사연인데 게다가 딱 듣는 순간 맞아 이 곡 있었지 듣고 싶었는데 기억 저편으로 잠깐 넣어두었던 곡을 또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고향, 제 2의 고향, 빈, 빈, 누워달라인. 루돌프 지킨스키의 노래 곡이고요. 원제는 빈, 빈, 누워달라인, 빈, 오직 너만이인데, 우리말로는 빈, 나의 꿈의 도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테너, 프리츠 폰덜리시, 그리고 루돌프 슈톨츠까지 위하는 빈 폴크스 오퍼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아, 제 향수를 아주 자극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신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1406번님. 아, 국이경의 첫 생일도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아, 빈빈 누어달라인 루돌프 시친스키의 곡이었습니다. 테너 프리츠 분달리히의 노래 그리고 로베르트 슈톨츠가 지휘하는 빈 폴크스 오퍼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 곡이 무슨 장르인가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 계시는데요. 가곡도 아니고요. 이 곡은 사실 위널리트라고 부릅니다. 위널리트 하면은 그냥 빈 노래. 이게 하나의 장르가 되었어요. 이게 1910년대에 작곡돼서 그 빈이라는 도시를 찬미하는 그런 내용인데 대표적인 대중가요로 자리 잡았습니다. 빈의 전통적인 대중가요 장르예요. 위널리트라는 게. 그래서 빈의 풍경, 또 빈 사람들, 빈의 정서를 노래한 이런 음악들인데 또 비엔나 왈츠라고 하죠. 느린 3박자 박자였는데 또 비나 왈츠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아주 그냥 빈스러운 그냥 빈 자체인 그런 곡입니다. 카페나 그 허이리게라고 하죠. 그런 선술집 등에서 자주 연주되면서 이런 빈 서민적이고 또 서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지닌 곡이에요. 이런 곡들이 너무 아름다운 곡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음악이었습니다. 아유, 제가 갑자기 이 고향 노래 듣고 신이 막 났어요. 텐션이 막 올라가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퍼플로드리님의 신청곡인데요. 클로드 볼링의 플루트과 재즈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가운데 아일랜드 여인 보내드릴게요.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 장 피에르 랑팔의 플루트 연주로 함께합니다.

클로드 볼링의 플루트과 재즈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가운데 아일랜드 여인 보내드렸습니다.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 장 피에르 랑파르의 플루트이셨고요. 퍼플 오드르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도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체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체.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오늘 1부 끝곡으로는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집시 여인 준비했습니다. 타스민 리트의 바이올린 그리고 존 르네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3: 굿즈는 세종 기프트.
2: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3: 세종 기프트.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7: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8: 구스팔로셀러스.
7: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8: 구스팔로셀러스.
7: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8: 구스팔로셀러스.
9: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0: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9: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0: 왕타 칫솔.
9: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1: 시원해.
1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웠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우리가 그리운 금강산을 노래하겠습니다.

0: 오늘은 특별한 버전의 그리운 금강산을 보내드렸습니다. 아, 플라스토 도밍고 그리고 홍혜경, 연광철 기념비적인 새 가수의 라이브몬이었고요. 2002년 월드컵 성공 기념 행사로 열렸던 공연에서 야외 공연장에서 부른 라이브몬이었습니다.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고요. 그리운 금강산을 3732번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사이버대에서
2: 숨실력자
1: 나의 꿈을 숨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숨쉴 사이버대.
1: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8: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9: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1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JJ

0: 선수장 고향 가구박람회.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차이콥스키 챔버 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가 열립니다. 한주헌의 지휘로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무소로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등을 들려줍니다. 6월 10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팬텀 싱어 출신 테너들의 정통 클래식 공연 팬텀 포 테너스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테너 김민석, 서영택, 정필립, 진원 그리고 김광현이 지휘하는 코리아 쿱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입니다. 아드리엘 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디 오리지널 공연이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협연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 5번 황제가 연주됩니다. 6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 남양 성모성지 대성당입니다. 김보미 지휘의 수원 시립합창단 공연을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소프라노 배정현, 바리톤 김동규, 라퓨즈 플레이어즈 그룹과 오르간 피아노 연주가 함께하죠. 4A 레퀴엠 등을 노래합니다.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수원 SK아트리움 대공연장입니다. 끝으로 비올리스트 김상진, 피아니스트 김규현의 듀오 리사이틀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슈만, 하이든, 브람스 그리고 작곡가 류재준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을 들려줍니다. 6월 20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마그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방금 들었던 곡이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BJ 칼멘 오페라 서곡이었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글솜 켈리라는 닉네임 쓰신 분이 사연 주셨는데요. 행복해지는 음악이 아닐 수 없어요. 얼마 전 흉선종양과 전이로 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던 글솜인데요. 병원에서 흉강경 조직 검사로 림프종 판정을 받아 완치 가능한 암이라는 꿈같은 희망적인 안내를 받아 1차 항암하고 재택근무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소중한 가족들의 염려로 주님께서 저에게 세상에서 더 할 일을 주신 것 같아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다짐합니다. 진심 어린 장모님의 다정한 걱정스러운 말씀 또한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오늘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유, 제가 이 사연 읽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이 사연 읽다가 제가 정신을 잠깐 놓쳤는데 정말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될지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 이런 좋은 소식으로 다시 알려주시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완치 가능한 암이면 완치예요. 네, 힘내시고요. 또 이렇게 좋은 뜻을 또 발견하셨으니까 이런 뜻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더 많이 사랑하면서 또 이렇게 주신 일들을 앞으로 잘 이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힘 보태드릴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 계속해서 좋은 음악으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에드바르 그리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3번 C단조 가운데 2악장 알레그레토 에스프레시보 알라 로만타, 알레그로 몰토, 템포가 좀 많이 바뀌는 곡인데요. 정말 아름답고 서정적인 멜로디로 시작했다. 중간에는 또 흥겨운 집시 리듬이 잠깐 나오죠. 그랬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곡인데요. 자, 오기스탱 드메이의 바이올린 그리고 마리아 주앙 피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그리게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3번 C단조 가운데 2악장 알레그레토 에스프레시보 알라 로만차 또 알레그로 몰토 보내드렸습니다. 오귀스탱 듀메이의 바이올린과 마리아 주앙 피레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선주인데 우리 가희님도 이런 감상평 남겨주셨어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슬픔을 우아하게 어루만져준 듯한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고독 그리그의 선율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아 정말 이 그리그라는 작곡가 정말 매력적인 작곡가예요. 그러니까 그냥 서정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특유의 색채가 있는 화성도 그렇고 색채가 있는 그런 선율들을 쓰거든요. 그리그의 서정 모음곡이라든지 녹턴 이런 선율 들어보면 아 이건 뭐 쇼팽이라든지 다른 낭만시대 작곡가와 완전히 또 다른 아주 고유의 색채가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피아노 협주곡도 1악장이 유명하지만 사실 2악장 너무 아름답잖아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와 DJ가 서로의 음악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오늘은 노화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나의 찬란한 아빠에게. 아빠, 어릴 땐 몰랐어요. 퇴근하고 들어온 아빠가 왜 늘 소파에서 깜빡 잠들었는지, 왜 치킨 한 조각도 꼭 제 접시에 먼저 올려줬는지요. 그땐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며칠 전 친정집에 갔다가 창고 한쪽에서 오래된 도시락통을 발견했어요. 뚜껑 안쪽에 제 이름이 매직으로 삐뚤게 적혀 있더라고요. 순간 생각났어요.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날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김밥 말아주던 사람이 사실 엄마가 아니라 아빠였다는 걸요. 엄마는 새벽 시장 일을 나가느라 없었고, 아빠는 서툰 손으로 달걀말이를 태워가며 도시락을 싸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친구들 도시락과 비교하며 투정만 부렸어요. 아빠는 김밥도 못 말아? 그 말에 아빠가 멋쩍게 웃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제야 알겠어요. 그 도시락엔 김보다 사랑이 더 많이 들어있었다는 걸요. 아빠, 조금 늦었지만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많이 많이 사랑해요.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가운데 13번째 곡 백조 보내드렸습니다. 요요마이 첼로와 필립 앙트몽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도시락통 뚜껑 안쪽에 이렇게 삐뚤삐뚤 적혀있었던 그 이름 석자, 그 장면이 이렇게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서툰 손으로 새벽 시장 나가고 안 계신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김밥 또 도시락을 싸주던 아빠. 그 마음을 그때는 미처 모르셨겠죠. 그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이 사실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사연 들으시면서 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전하지 못했던 마음 떠오르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미뤄두었다면 그 마음 오늘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오늘 전해보세요. 늦어버리기 전에. 2070번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아, 사연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군요. 오늘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참여해주신 노화수님께는 코르테 화장품과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참여하실 때는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긴 곡을 누구에게 보내는 건지 같이 적으신 뒤에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있는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였습니다. 그래도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는 곡을 하나 그리고 사연 하나만 보내주시면 되니까 조금 수월하시죠. 나만의 음악 앨범은 음악도 3개에다가 이야기도 3개를 준비하셔야 돼서 조금 번거롭겠지만 또 거기는 공연 티켓도 선물로 드리고 하니까 어쨌든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 코너들이 여러분의 어쨌든 그런 관심과 애정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 코너들을 굉장히 사랑하시잖아요. 자, 아까 읽으려던 사연 2070번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버스 운행하는 수잔나입니다. 심야 막차를 끝내고 피곤한 몸으로 퇴근하는 시간은 새벽 2시가 좀 넘은 시간인데 라디오에서 정원 씨 목소리와 음악 향연이 지친 몸을 싹 풀어주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랫동안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들었는데도 재방송 심야에 하는 것을 처음 듣는 거라 감동이 몇 배 전해졌네요. 그리고 남양성모성지에 갔다가 정원님 연주회가 있어서 남편과 함께 가기로 약속했어요. 설레고 기대됩니다. 오늘 제 생일날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듣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오늘 생일이시군요. 아, 버스 운행 마치시고 그렇게 늦게 들어가시나요?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그때는 방송 듣지 마시고 바로 주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남양성모성지 공연에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대되는데요. 만나면 꼭 아는 척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잔나님. 자,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신청해 주신 곡 함께 듣겠습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가운데 인생의 회전목마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가운데 인생의 회전목마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이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피아노는 히사이 시조가 직접 연주한 것 같습니다. 2070번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아까 전에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또 아버지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아버지 생각하시네요. 북한산 그녀님은 지금은 안 계신 아버지. 전 아버지라 부르면 거리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항상 아빠라고 불렀어요. 오늘 나찬 그 사연 듣고 아빠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보내오셨고요. 또 레지나님도 고3 때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딸을 위해 따뜻한 도시락을 자전거 타고 학교로 갖다 주시던 우리 아버지. 그땐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버지 그립고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드리지 못했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식들은 왜 옛날에는 모르다가 이렇게 뒤늦게 알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말이죠. 사실 그 도시락을 매일매일 그렇게 자전거 타고 갖다 주신다던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때는 당연한 줄 알죠. 또 그게 자식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그 부모님도 아마 어렸을 땐 그러셨을 거고 지금이라도 생각하면은 아마 하늘에서 기쁘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가운데 지금 이 순간 듣겠습니다. 콤 윌킨슨이 노래합니다.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가운데 This is the moment, 지금 이 순간, 콤 윌킨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극적인 노래를 들었으니 마음을 좀 달래볼까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쾌일번호 466 가운데 달콤한 2악장 로망스 들려드릴게요. 클라라 하스킬의 피아노 그리고 페렌츠 프리차이가 지휘하는 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를린 연주입니다.

0: 볼프강 아마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쾌일번호 466 가운데 2악장 로망스 보내드렸습니다. 로만체. 클라라 아스킬의 피아노와 프렌츠 프리차이가 지휘하는 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를린의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5: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6: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5: 하이퍼스.
7: 잘 돌아갑니다.
8: 잘 돌아갑니다.
9: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0: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11: 여행.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회 제품

0: 상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8: 권양미님이 사연 보내오셨어요. 항상 듣기만 했었는데 오랜만에 들어온 아름다운 당신에게 첫 댓글 남긴다고 앞으로는 신청곡도 올려보겠다고 하십니다. 환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지금 흐르고 있는 아름다운 음악이에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은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카데미 간판 진행자로 유명하죠. 코난 오브라이언의 하버드대 졸업식 축사가 연일 화제네요. 하버드 선배이기도 한 그는 후배들에게 마음껏 자부심을 가지라고 격려하면서도 더 중요한 것을 잊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이룬 것 중 결코 혼자 해낸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있게 한 가족, 친구, 동료, 팬, 안티팬까지 그들을 다 모으면 아마 이 지역을 꽉 채울 거예요. 저는 늘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운 좋게 잡은 포커패를 자신의 천재성으로 착각하고 싶어하죠. 연대와 겸손을 강조하며 코난 오브라이언은 이렇게 연설을 마무리합니다. 앞으로 하버드 출신이라는 게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알게 될 가장 작은 매력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저런 타이틀을 내세우기보다 소중한 내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며 진짜 나로 빛날 수 있길 응원하면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월요일 출발 최강희의 영화음악 6월 출발이네요. 6월 1일 첫 곡은 영화 골든슬러버 중에서 들었습니다. 신해철님, 네 맞아요. 마왕님 목소리 그대에게 였습니다. 힘차게 출발 소나무 문님 반갑습니다. 7742님 전주부터 소름이 그냥 쫙 해철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월요일 오전 너무 강렬한 시작인 듯요. 뭔가 정신이 번쩍하는 느낌. 좋은 걸까요? 좋은 거죠? 정신 번쩍했으니까. 날쌤문구님 안녕하세요. 첫 곡부터 조신하게 듣기 실패. 어떻게 이렇게 응원단처럼 이렇게 팔꿈치로 옆에 이렇게 툭툭 치면서 열심히 네 이렇게 움직이셨나요? 다리 쫙쫙 벌리면서 그러고 싶죠? 이게 응원가다 보니까 그대에게 코난 오브라이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카데미 사회를 봐서 익숙하시죠? 세계적인 코미디언이자 배우예요. 전성기 SNL을 연 천재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고 모두를 웃게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재능이 있습니다. 나 혼자 이룬 것은 없다는 고백이 더 참 멋지네요. 나이 들면서 더 공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더욱이. 네. 오초의 법칙님도 많은 생각하게 하는 어른다운 말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여러분 6월의 첫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여셨나요? 궁금해요. 전 아침에 이런 톡을 나눴는데 벌써 6월이네요. 나이 먹는 거 싫다 어떤 동생이 이런 톡을 보내왔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나이 먹어서 좋은 게 하나도 없나요? 한 해가 절반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주말 지낸 이야기 주말 동안 본 영화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사는 이야기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듣고 싶은 영화 음악도요. 단문

0: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 9390, 샵 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잊지 마세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AI가 다

네, 엄청 힘차죠? 네, 운동의 날 같다고. 비장하게 6월을 시작하네요. 선곡이 화이팅 넘쳐요. 서한님도. 그렇군요.

소박이님, 지치,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네, 막 나가서 뛰어야 할 것 같죠? 로키 중에서 들으셨습니다. Gonna Fly Now였고요. 앞서 들은 곡은 1492 콜럼버스, Conquest of Paradise였습니다.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쭤봤더니요. 생크림님, 저는 주말에 딸과 서울대공원 장미 보며 데이트했어요 하셨습니다. 와, 정말 이쁜 시간 보내셨네요. 모니카님, 속초에 바람 쐬러 왔습니다. 강디 부럽죠? 하셨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뭐 그렇게 부럽지 않기도 하고 저는 한 몇 주 동안 너무 달렸더니 집에 있는 게 제일 부러워요. 하지만 대리만족은 엄청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아, 모니카님, 잘 다녀오십시오. 네, 대리만족 제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로만님, 주말에 헌혈하러 다녀왔어요.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요즘 혈액 보유량이 적다고 하네요.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도 되고 엄청 좋아요 하셨습니다. 와,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이거 헌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헤모글로빈 수치도 돼야 되고 이거 엄청 자기관리해야 돼요. 뭐 그 약간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머리카락 때문에 탈모 방지약 같은 것도 많이 드시잖아요. 거의 대부분 분들이 그거 드셔도 헌혈 못하고 또 여러 가지로 먹는 약들 현대인들을 많으니까 헌혈 때문에 잠깐씩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그런 분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주님 은혜로만님 감사합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0423님, 월요일부터 파이팅 넘치게 빨래 세 판째 하고 있어요. 하는 김에 베란다 물 청소까지 쫙. 당 떨어져서 언니 목소리로 당 채우고 있어요. 유월아, 잘 지내보자 하셨습니다. 11시 21분에 빨래 세 판째면은 아침부터 슈슈 계속 돌리고 계신가요? 오, 저도 아침에 한 판 하고 나왔는데. 네, 유월아. 잘 지내보자. 저도 동갑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봄비향기님. 나이 먹어 좋은 거요? 감정의 널뛰기가 줄어든 일상이 좋네요. 하셨습니다. 저도 작심삼일 하도 실패하다 보니까 나이 드니까 실패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새로이 다짐하는 게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6월 1일 우리 또 한 달 잘 지내봅시다. 월요일. 토이스토리 5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1편이 선을 보인 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첫 편부터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주제가입니다. 랜디 뉴먼의 You've Got a Friend in Me 준비했고요. 이어서 라이온킹에서 들을게요. 하쿠나 마타타.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1686님 발가락 깁스 푸신 거 축하드려요. 너무 행복하시다고 날아갈 것 같다고 하셨네요. 축하합니다. 이번 주 영화 공연 선물입니다.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5 예매권 드립니다. 보니의 새 친구로 스마트 태블릿이 등장했어요. 전에 없던 위기를 마주한 장난감들이 다시 힘을 모읍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영재에서 미술작가로 멋지게 성장했습니다. 전희수 작가의 따뜻한 작품을 볼 수 있는 미술전시. 소중한 사람에게 전희수 특별전 초대권 드립니다. 고향 어울림놀이 미술관에서 열리네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작품 고르셔서 토이 혹은 전희수 적어주시고 본인 성함 함께 적으셔서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은 생방 시간 동안 문자로만 받습니다.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주말 동안 영화 본 얘기 나눠달라고 했더니 많이 나눠주셨네요. 4833님, 주말에 만달로리안과 그로구 아이맥스로 보고 왔어요. 저처럼 스타워즈 잘 모르는 분들도 재밌게 보고 올 것 같아요.

엄청 신나게 보고 왔거든요. 일단 그러고 너무 귀엽습니다 하셨네요. 이런 평 많더라고요. 스타워즈 시리즈 하나도 몰라도 재밌게 본다고. 그로구가 요다 아기 때인 줄 아는 분도 많은데 그냥 같은 종족이에요. 그로구가 너무 귀여워서 그로구 좀 봐주세요. 우리 애 좀 봐주세요. 그로구 안 본 사람 없게 해주세요. 홍보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4325님 남편과 백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보고 나서 남편이 영화가 본인에게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나는 장면만 떠올려봐. 그랬더니 긴장된 음악만 생각난다고. 아, 백룸 호불호가 갈리긴 갈리더라고요. 네, 공간이 주는 공포가 신선했다. 또 떡밥만 많았다. 뭐 이렇게 갈리긴 하던데. 그러니까 저는 또 궁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핑크공주님, 시사회표가 생겨서 와일드싱 보고 왔어요. 중간중간 생각 못한 웃음코드. 네, 약간 손재공 감독님식 웃음코드인가 봐요. 그쵸? 저희 달콤살벌한 연인 감독님이셨는데 제 친구도 보고 왔는데 그런 식의 유머가 확실히 있고 재밌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도 이 곡 얘기를 또 계속 하던데 네,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듣겠습니다. 핑크공주님 신청곡 많은 분들도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최성곤 오정세 씨죠? 와일드싱 중에 듣습니다. 네가 좋아.

0: 최강희의 영화음악
1: 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앤디 슐링님 수능 금지곡, 애플민트님 진짜 좋아 죽겠네, 또박이님 이 음악의 킥은 화음. 네, 맞아요. 따라도 못하겠어요. 오체법칙님 고막 남친 등극, 정말 약간 고막 남친이래. 고막 남친인 것 같아요. 진짜로 약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 좋네요. 진짜 최성곤님

로이 아빠님, 오늘 자격증 필기 시험 치르고 왔습니다. 결과는 합격. 40대 중반에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자 시작했는데 공부할 때 체험 청취한 덕분에 힘낼 수 있었어요. 다음 시험 볼 때도 잘 될 수 있게 체험 함께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세요. 하셨습니다. 무슨 자격증을 도전하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여튼 합격하셨다니까 너무 부럽고 축하드립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행복한 6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누맘님, 저는 어제 리클라이너관에서 군체 보고 왔는데 영화에 더 몰입할 수 있었어요. 영화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군체 흥행 응원해요 하셨습니다. 벌써 350만을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극장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문화 강국. 다양한 영화가 계속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네요. 영화 음악 DJ로서. 다음 곡입니다. 영화 시몬 중에서 아토믹 키튼, 타이드 이즈 하이.

0: 하이디즈 하이에 이어서 슬리버 중에서 유비포티 Can't Tell Falling in Love까지 들으셨습니다. 8744님, 오늘 생신이시네요. 이런 날은 56살이 되어도 엄마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잘 자라준 아들. 딸이 아침부터 감동의 편지로 절 올렸답니다. 덕분에 감사한 생일입니다. 남편은 덤. 남편은 덤이에요. 그래도 행복한 생일이라서 다행이에요. 오늘 또 하루 계속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잠잘 때까지. 3973님, 저도 주말에 가족과 군체 보고 왔어요. 평소 좀비 나오면 거르는데 가족이 좋아해서 봤거든요. 근데 저 좀비 영화 좋아하더라고요. 엄청 몰입해서 재밌게 봤습니다. 하셨습니다. 오, 이거 좀 홍보가 되는데요? 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최강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에무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빵카!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4: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싱크볼로 바꿔다오.
8: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9: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0: 절세의 왕 절정.
1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2: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0: ISA는 삼성증권이다.
13: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최강의 영화 음악 끝곡입니다. 플레전트 빌 중에서 들을게요. 피오나 애플 어크로스 디 유니버스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 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달력 넘기셨어요? 어제 미리 넘기셨나요? 새 다이어리 이 첫 페이지가 펼쳐지면 이런저런 일정들 할 일들 적어놓는데요. 업무 미팅, 외근, 마감, 물건 들어온 날, 결제하는 날, 경조사 챙길 일 등등. 맞네. 대부분 해야 할 일일 때가 많죠. 일과 일상의 황금 비율을 맞추는 방법. 해야 할 일 서너 개 적을 때 하고 싶은 거 한두 개 좀 끼워 넣어 보랍니다. 하고 싶은 일을 적을 때만큼은 마치 꿈을 꾸듯 말랑한 마음으로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이번 6월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너는 관대하다. 그리고 다정한 한 달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0: 성시경 장나라 오픈 유어 마인드로 6월 1일 와우 깔끔하게 월요일로 시작 깔끔하죠? 그냥 6월인데 어? 바로 월요일로 시작해가지고 이야 1년의 반이 그냥 넘기기 싫다 벌써 6월이야 하지만 첫 곡부터 밝게 밝게 남현선님 달력 얘기하셔서 회사 책상 위에 있는 달력 봤는데 24년 12월? 진주. 진주 혼자 과거에 살고 있니? 지금 26년이야 지금. 새남매맘님 다이어트 하다가 6개월 만에 네? 컵라면 6개월 잘 참았는데 이미 먹은 거 어쩔 수 없죠. 지금부터 노래 나올 때마다 흔들어 제껴 흔들어 제껴 6월 1일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빰. 한번 더 나와, 더 나와야 되는데. 015B 윤종신 친구와 연인 노스텔지아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무한궤도 여름이야기. 달력 어제 넘기고 한 달 계획 다 세웠어요? 이쁜쪽님 부지런하시다. 아니 그게 6월 말에 계획된 제주여행 일주일. 아 그럼 뭐 6월이 오기만을 기다리셨겠다. 요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번 제주여행에서는 가족사진도 스냅으로 찍을 예정이에요. 신난다. 돈 벌자? 응, 뭐지? 본인이 사진 작가세요? 저는 그거 얘기한 건데 제주도에 가면은 그런 그 전문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랑 미리 예약을 하면 꼭 뭐 이렇게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사진 찍어주는 아 놀러 가기 전에 본인이 돈을 벌겠다. 나는 그렇지. 신난다. 이제 놀러 갈 거니까 돈 벌자가 이제 중간에 그게 사라졌구나. 그 이거 스냅 이거 해갖고 사진 찍는 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에도 그런 거가 있다고 하는데 다들 막 SNS로 하는 것 같더라. 뭐 번호도 모르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잘 찾아가지고 애들 시켜갖고 남는 건 사진밖에 없는데 우리끼리 찍으면 맨날 그거 이상하다

1976년도인데 1976년도 같은 사진이 왜 나왔지? 이렇게밖에 못 찍는데 그런 분들은 막 연출도 해주고 어느 스팟에서 찍고 약간 반사판 같은 것에서 좀 뽀샤시 하게도 해주고 결정적으로 만져주고 사진을 물론 아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름답게 해주니까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예, 해보시는 것도 아주 큰 추억이 아닐까요? 올댓재즈님 청소하다 찾은 라디오로 듣고 있는데 딸이 엄마 감성 좋대요. 라디오로 듣는 사람 처음 봤음. 왜 슬프지 이것이? 나 50밖에 안 됐는데 완전 옛날 사람 됐잖아요. 이게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주파수 맞추며 옛날로 돌아가고 싶. 이거 자체를 지금 입으로 소리낸다는 것 자체가 옛날 사람이라는 거죠. 주파수를 맞춘다. 이 자체를 요즘 친구들은 아예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죠? 그 감성. 근데 뭐 저희도 레인보우로 들으시는 분들 꽤 많으시기 때문에 또 혹시나 옛날 감성 느끼고 싶으시다면 주파수 맞춰가면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민미경님의 신청곡 10cm 너에게 닿기를 가호 러닝.

자비치 거북이 이종표님이 신청해 주셨고 SG워너비 해바라기 들으셨어요. 오늘도고님이 주파수 맞춰 듣고 싶어서 라디오 리시버랑 스피커 사서 설치하고 옥상에 안테나도 오 일이 점점 커지 안테나라니요. 와 진짜 옛날에 어릴 때 텔레비 막 끊겼어. 치치치 가면 아버지야 가 올라가가지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안테나 만지고 그랬었는데 기억나요 여러분? 뭐 태풍이라도 불났지만 안테나 날아간다고 또 고정해야 한다 그러고 지붕에 안테나 있었잖아요.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기 그거 뭐야 우르륵 우르륵 돌리는 그거 버튼 그거 동그랗게 생긴 거 그거 이제 제대로 붙어 있는 집 많지 않죠. 꼬다리만 나와 있는 집도 엄청 많고 그래서 막 뺀지로 거기를 잡고 이렇게 돌려야 돼. 채널 돌릴 때. 야 정말. 그리고 저기 뭐야 테레비 장이 있었잖아. 드르륵 부잣집에는. 드르륵 열고 드르륵 닫고. 아 그 괜찮다. 지금 생각하니까 뭐 물론 이제 지금은 테레비는 이제 뭐 미디어에 속한다고 보기도 애매하긴 한데 그 장을 하나 장 하나에 넣어놓음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덜 보게 하는 효과가 그때 근데 어차피 낮엔 테레비를 안 했어. AFKN 이것만 해가지고 알지도 못한 영어 뭐 암튼 뭐 화면만 나오면 좋아했던 것 같아. 그냥 봤지. 아 로타리식 맞아요. 김병수님. 아 어떻게 또 큰일이네. 또 옛날 얘기하는지 난리 날 텐데 여러분. 아 저 안테나들 테레비 사용했다 했어. 내가 안 한 게 어딨어. 나 조선시대에도 살았었어요. 5447님 저기 라디오 보이시지요? 하우스 속 온도는 40도예요. 깻잎 농장의 수영님 목소리가 쩌렁쩌렁 늘 잘 듣고 있어요. 잠깐 어디? 여기 매달려 있는 게 라디오예요? 이야 깻잎이 감각적으로 크고 있다. 이 깻잎은 훨씬 깻잎 향도 솔솔 나고 그럴 것 같아요. 잠깐만 14인치 텔레비? 14인치면 얼마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지금 이 모니터? 야, 진짜 작았어. 브라운관이잖아, 심지어. 둥그렇게 알아요? 저기 둥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 조만한데 심지어 저는 흑백도 봤거든요. 흑백 텔레비도 지금 PD님이 옆에서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왜 흑백 조금 봤지. 문 여는 TV는 뭐예요? 그러니까 장 있는 거 말고? 아 장은 저희 때도 있었어요. 아유 또 작가님이 이에 질세라. 난 더 옛날 거 봤다면서 지금 하는데 피디님은 우리 둘을 생각하면서 절레절레 난리가 났어. 해봤잖아. 아빠 안테나 저기 고치러 올라갔잖아. 왜 그래? 아파트만 살았나? 그런 사람들 꽤 있더라. 아파트만 살아본 사람. 애기가 뭘 아냐면서 지금. 그래서 아유 뭘 알아? 안테나 알아? 아유 참네. 어? 아이들은 왜 이렇게 머리와 배가 자주 아픈 걸까요? 7살 딸내미도 배 아프다고. 그래서 아침 일찍 소아과 들렀다가 등원시켰어요. 의사쌤 진단으로는 약한 배탈 정도 같다 하셔서 옛날 엄마인 저는 유치원을 보는. 그렇지. 우리 때는 지각과 저기 뭐야 저기는 인정을 못해요. 아파도 학교 가서 아파라 이러면서 애가 땀이 막 뻘뻘 나고 열이 펄펄 나는데 보냈지. 그러면 나와서 와. 오랜만에 머리 좀 하려고 미용실 예약했었는데 취소하고 운동도 못 가고 그랬더니 애는 유치원 보냈는데 왜 그냥 가지 그랬어요. 머리만 하든가 운동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하지. 우리 옛날 사람들 세 분께 코피. 코피 내가 새끼 손가락으로 한번 세 번 휘휘 저은 다음에 다시 한번 휘휘 저어서 간 맞춰서 드릴게요. 봉태규 처음 보는 나 1164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아, 이 노래 가사가요. 야, 세상에 이런 가사가 없어요.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보시면은 아주 그냥 가사가 아주 그냥 찰져요. 최성곤 네가 좋아. 정진동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8: 여기가 뉴욕입니까?
9: 이곳이 파리입니까?
8: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9: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1: 우리는 정말 매실 감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가 좋아. 이렇게 다가오면 사실은 마음이 무너지지. 중독성 너무 강한 노래 소소난객님, 윤주성님도 너무 좋다고. 김진주님이 신청하신 시아의 스테이 듣고요.
12: 2부에 올게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환청물
3: 고려기프트.
4: 담내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환청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카.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걸.
1: 아스피린 5565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6월 1일부터 자 선물은 아직까지 저희에게 선물을 이렇게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소중한 두 업체인데요. 첫 번째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감사합니다.
2: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디바 웨블러 최지혜님이 신청해 주셨고 핑크 영원한 사랑 솔리드 천생연분 특공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5456님이 이쁘다 여기 메타 세콰이아 밑에는 안 보여요. 네. 메타 세콰이아가 많은 그런 숲인 것 같아요 여기. 다이어트 때문에 요즘 자전거 길에서 뛰고 있는데 좋은 곳을 발견했어요. 맨발로 30분 걷고 개울가에서 발도 씻고 수영님 목소리 들으면서 돌아가는 중입니다. 아, 개울가에서 발 씻는 거 되게 시원해요. 또 흙밭 이렇게 걷다가 한번 개울가에 진짜 샤워한 거보다 원래 이제 발 자체가 뭐 오장육부가 다 들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맨발 걷기가 그렇게 유행이기도 한데 항상 뭐 조심해야 하는 것은 상처가 났을 때 혹시 균이 침투할 수 있으니까 또 반대로 균이 있으신 분들이 진흙밭에 무좀균을 엄청 옮겨서 아 그래가지고 좀 그러니까 뭐 의사 선생님들은 파상풍 주사 뭐 이런 거는 꼭 맞고 길을 걷더라도 걸어라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아 어쨌든 너무 시원해 보여요. 개운하죠. 아, 근데 여기 어디야? 이렇게 아, 멋지게 돼 있네. 오 경기도 광주 경안천 메타 세콰이아 숲이에요. 조금만 도심을 벗어나 와우 저기만 주룩 심어놨네 멋지다. 이야 우리나라 진짜 사실 못 가본 곳이 훨씬 많죠. 훨씬 많아. 그래도 저는 무슨 여행은 사실 많이 못 가봤지만 각 고장의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가본 축에 속하죠. 구석구석. 뭐 지역에서 웬만히 큰 행사들은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다 참여를 물론 거기가 어딘지 모르는 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나중에 보면 거기 엄청 발전해 있어. 너가 여기서 공연했다고 막 그러고 근데 참 멋진 건 많은 것 같아요. 민미경님, 수영님 노래 틀어주셔서 감사해요. 1부에 너에게 다키르를 신청하신 분인데 초등생 딸이 신청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가요 신청하고 싶은데 나중에 혹시 10cm 너에게 다키르 괜찮으세요? 아, 요 인도네시아에 지금 계시군요. 집에서 같이 방송 들어요. 음악 신청하고 싶다고 수영님 방송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틀어주시니 너무 좋아라네요. 덕분에 딸과 추억 하나가 더 생겼어요. 거기에서 사시나 보다. 그러니까 따님이 학교 오늘 안 가는 날인 건가 보다. 아니 어떻게 우리 방송을 들었지? 물론 엄마가 들으니까 같이 들었겠죠. 너도 그립지? 친구도 그립고 그러고 하지? 그럴 때마다 아줌마 방송 들어요. 좀 많이 옛날 얘기하는데 그게 다 근현대사야. 공부해야지. 색종이 사랑이란 건 카메오님이 신청하셨고 옛날에 카이스트라는 드라마 있었죠. 거기에 출연진이 함께 부른 마음으로 그리는 세상.

0: 다들 오렌지족 가사 오랜만에 듣고 또 추억에 잠기셨네. 가사 어쩔 김도윤님, 형수님. 그 시절 오렌지족이 사회면에 많이 등장했걸랑요. 하루에 200 정도 쓰걸랑요.
1: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렌지족들에게 불려가고 있어요.
2: 야, 달래?
1: 잠깐 기다려봐.
0: 야, 이거 많이 했었죠. 근데 진짜 그때 스울말하고 지금도, 근데 저 초창기 때 말투 서울 사투리 쓰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저 옛날, 찾아보지 마세요. 나 괜히 얘기했네 또. 또 찾아보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자료가 남잖아요. 그때 뭐 인터뷰하거나 했을 때 목소리가 톤이 훨씬 높죠. 네, 그래서요. 이러면서 하는데 지금은 흉내를 못 내겠어. 그때는 그냥 서울말인 줄 알고 썼거든요. 근데 그 자료 화면에 있는 그 서울 사투리를 구사하고 있더라고요.
1: 거짓말
0: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말투가 변하고, 지금 쓰는 말투는 또 언젠가는 옛날 서울 사투리라며 얘기하겠죠?
3: 8011님, 수영 씨 1년 전에 지인들과 주문도에 1박 2일로 와서 사연 보냈었는데요. 1년 만에 어제 주문도 들어왔다가 오늘 오전에 소라잡고 이제 배 타고 나가려고요. 진짜 1년이란 시간 빠르게 가네요. 배 뜨는 거 기다리면서 듣고 있어요.
0: 거기 좋으셨나 보다. 계속 가는 거 보니까. 1년이 금방에 벌써 반년 갔잖아요.
3: 9565님은 여행지 가면 일부러 그 동네 사진관을 예약해서 꼭 찍고 옵니다.
0: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3: 핸드폰으로 찍는 거와는 느낌 완전 달라요. 얼마 전 제주 갔을 때 몇 년 전 부산에 가서도 찍었는데 볼 때마다 기분이 아주 좋아요. 여행하시는 분들께 강추 강추. 이분 두 분은 책방이겠죠 여기가? 책방에서 책을 머리에다가 사과처럼 쓰고서 손을 탁 잡고 사진 찍으셨어요. 근데 사실 이런 소품 같은 게 좀 있어주면 좀 덜 어색해지거든요. 그럼 뭐 이렇게. 그리고 대부분 사진 찍고 뭐 할 때 손을 어찌하지 못해. 손을 어떻게 해야지. 저도 그냥 할 게 없으니까 맨날 뿌이 이것만 하고 있어. 그게 그냥 자동이야. 어릴 때부터 했잖아요. 근데 사실 부위도 유행이 많은데 유행을 생각했을 땐 벌써 옛날 부위를 하고 있어. 어쩔 수 없지. 돌아 오겠지 다시. 임재범 너를 위해 최은정 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박미경 기억 속의 먼 그대에게.

0: 7315님.
1: 폰 번호를 바꾸셨어요? 저도 너무 오래되고 해가지고 바꾸고 싶은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번 바꾸면은 이거저거 다 바꿔야 되고. 근데 또 정리도 될래나? 형디 누나 목소리 듣는데 순간 찡한 거 있죠? 울산과 부산을 왕래하는 프리랜서 직딩입니다. 오늘 날씨가 후끈하네요. 모두들 더위 안 먹게 조심하세요. 7315님이나 커피 먹고, 더위 먹지 말아요. 에스파의 신곡인데, 커피 먹지 말고 이거 먹을까요? 레모네이드.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로 간 유산균
0: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7: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8: 해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1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1: 왕타 칫솔
1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2: 시원해.
13: 하수구는 왜 이렇게

0: 이렇게 자주 맡기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의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0: 먹고 갈래요?
1: 오늘 끝곡 김태리, 남주혁, 보나, 최현욱, 이주명이 함께 부른 위드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3: 기프트
2: 반쪽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3: 반쪽물 굿즈는 세종 기프트
2: 대한민국 대표 반쪽물은 역시
3: 세종 기프트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팔로셀러스
8: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9: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8: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9: 왕타 칫솔
8: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0: 시원해
11: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경상도에서는 졸리다를 잠이 온다라고 말하고 카페를 카페라고 발음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 이름을 부를 때 성을 빼고 이름만 부르면 사귀자는 의미

이로 받아들인다고 하네요.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와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제주도에도 특유의 억양과 사투리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한국어가 다채롭게 느껴지는 것처럼 한동준의 팬팝스도 다양한 음악들이 모여서 동급 최강의 팝송 프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2026년 6월 1일 월요일, 6월을 시작하는 첫날이고요.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첫 곡은 서바이버의 Burning Heart. 소나무 부모님이 햇살은 뜨거운데 바람이 불어서 좀 견딜만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그 저 지중해성 기후, 서한해양성 기후. 햇살은 좀 따뜻한데 바람이 불면 시원하고 그늘 밑에 들어가면은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사실 이제 습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힘든 거죠. 3723번으로 새로운 한 주를 건강하게 일하시기를. 득희 형님, 상용 형,

0: 그리고 뭐 이게 자동차 번호 같은데 4794. 네.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좋죠. 우주인 83님이 주말에 마이클 영화 보고 왔는데 아이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마이클 잭슨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네. 마이클 잭슨 노래가 신청곡이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이 마이클 영화 때문에. 양배추 공주들님이 용인 마북동 26-2 버스에서 한동준님 방송 나와서 너무 반가워요. 레인보우로 듣고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러셨습니다. 2706번으로 오늘도 잘 들을게요. 강아지랑 산책 중인데 덥네요. 그나마 바람이 좀 불어서 다행이에요. 그러셨습니다. 예. 자, 한동준의 팬팝스가 좀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 여러분의 이야기들로 꾸며드립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스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받습니다. 샵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FM팝스 문자로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 사이버대에서
4: 숭실력자
3: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4: 숭실력자
3: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4: 쏴 쏴 숭쏴
3: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멜리사 맨체스터의 You Should Hear How She Talks About You, 베리 멜로우의 You're Looking Hot Tonight, 로라 브래니건의 Satisfaction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베리 멜로우의 노래 변정규 씨가 신청을 해 주셨네요. 공항 달리기 님이 역시 갈매기 떼님들의 선곡은 어디에서나 1등입니다. 예, 오늘도 2시간 빡시게 신사 지겠습니다. 그러셨어요. 제가 신세를 지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제가 힘이 나거든요. 북망상천님이 우리나라 이광조님 같은 가수죠. 베리 멜로우 장르를 가리지 않는 가수. 그렇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다양하죠. 베리 멜로우는 진짜 어떤 뭐 재즈 같은 것도 부르고 또 어떤 때는 또 삼바 뭐 이런 것도 부르시고요. 무해행님이 오늘 아침 사랑의 서약을 오랜만에 듣고 가수 한동준님과 DJ 한동준님이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젊었을 때 목소리지만 노래 목소리와는 달라서 DJ 한동준님은 커피 쿠폰 외칠 때나 말씀을 재밌게 하셔서 개그맨 출신인가 했는데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동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가수밖에 없어요. 가수 한동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좀 다르더라도 노래 분위기하고 좀 다르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서 그냥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이어집니다. 라이오넬 리치의 노래 Say You Say Me, 제시카의 Lost Without Your Love.

저는 광주의 작은 동네에서 소박하지만 저만의 색깔이 묻어나는 의류 디자인 숍을 준비하고 있는 44살의 아내이자 엄마입니다. 제 남편은 평소에도 유쾌하고 밝은 사람인데 며칠 전에 평소 잘 마시지 않는 맥주 한 캔을 사들고 들어와서 식탁에 말없이 앉았습니다. 차가운 캔을 만지작거리던 남편은 허공을 바라보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고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가장이라는 책임감이 남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는지 고스란히 보였거든요. 남편은 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업을 해보겠다며 밤낮으로 뛰어다녔지만 저와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남편은 스스로 자신의 날개를 접었습니다. 누구 한 명은 안정적인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면서 자신의 꿈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매일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하철에 몸을 실었죠. 특히 제가 마흔이 넘은 나이에 제 꿈을 꾸기 시작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제가 나만의 의류 디자인 샵을 열고 싶다고 했을 때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아이들 걱정은 하지 말라고, 아이들은 자기가 퇴근하고 볼 테니까 제 꿈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슈퍼맨이 됐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고 설거지를 하면서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옷의 샘플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응원해 주던 사람. 제 꿈이 하나씩 구체화될 때마다 정작 본인의 굳은 밑창이 달아가는 줄도 모르고 기뻐하던 사람이 바로 남편입니다. 그런 남편이 지금 흔들리고 있네요. 세상의 거친 파도에 부딪혀 잘하고 있냐라는 남편의 질문에 저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목이 메었거든요. 조금 늦었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완벽할 정도로 잘하고 있어. 당신이 가족을 위해서 버틴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아이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내 꿈이 증명해주고 있잖아. 당신이 꿈을 조금 밀어준 덕분에 내 꿈이 꽃을 피울 수 있었어. 이제 내가 당신의 든든한 언덕이 되어줄게. 우리가 같이 디자인샵 이름을 지었던 거 기억나? 그곳이 완성되면 당신이 편히 쉴 수 있는 의자를 제일 먼저 놓을 거야. 여보, 너무 애쓰지 말고 가끔은 어깨에 힘을 빼고 내 품에 기대도 좋아. 모두가 당신한테 등을 돌려도 내가 당신 옆에 서 있을 거니까.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것처럼. 여보, 고마워.

내 마음의 보석성 빌 위더스의 Lean on Me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광주광역시 남구 금당로에서 이은주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네, 감동적인. 네. 남편분이 진짜 참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7260번으로 세상 평범한 모든 부부들의 애환이 담긴 마음의 편지네요. 그러셨습니다. 아, 4948번으로 아, 너무 오바연기 같은데 근데 묘하게 빠져드네요. 장현아 씨 감동이 있는 사연이라 자칫하면 듣다가 눈물 날 것 같았었는데 DJ님 목소리 때문에 웃었잖아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겠죠. 두 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셨어요. 맞습니다. 토끼맘님이 인생 살면서 뜻대로 꿈 펼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살다 보면 때로는 엉뚱하고 생각지 못한 행복과 큰 선물이 주어지는 인생도 있죠. 그러셨어요. 그래요. 제가 볼 때 그 의류 디자인 샵은 분명히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조금 더 나이 드셔갖고 좀 쉬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바라봅니다. 이은주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글 길이 어느 정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The Bangles의 Manic Monday, Mike Oldfield의 Moonlight Shadow.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1: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0: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7: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8: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7: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8: 우리 집은 슈가버블.
9: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3: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1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6: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송펜션에서 2인 조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부산 바다 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를 드리고요. 한동준의 팬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The Wonder of You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Stars on 45의 Stars on 45 메들리였습니다. CL 블루님이 중학교 때 많이 들었던 비틀즈 메들리네요. 그러셨습니다. 맞습니다. 비틀즈 메들리라고 불리죠. 근데 비틀즈 노래가 아닌 노래들도 중간중간에 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보통 비틀즈 메들리라고 저희들이 부르죠. 이하진 님이 아 이렇게까지 신나는 걸 틀어주면 어떡하라고 학원 주차해놓고 못 들어가고 차 안에서 리듬 타는 중입니다. 중학교 소풍 때가 생각나요. 그러셨습니다. 8778번으로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이곳에는 아무도 없다. 으흐흐흐. 6월을 시작하는 오늘 나는 이곳에서 진하게 한 곡 추고 가리라. 스타존 45. 소리산 계곡에서 라일락 향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여기 진짜 좋으네요. 소리산 계곡 한번 가보고 싶네. 계곡에 예, 참 사람이 없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좋으시겠습니다. 한동준의 팬팝스 여러분의 신청곡 여러분의 이야기

0: 이들로 꾸며집니다. 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신청곡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러면은 FM 팝스는 훨씬 더 빛이 납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도 행복해 하시고요.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은 활짝 열리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번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레인보우만 있으면 세계 어느 곳에 가셔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으니까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맞추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환급.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마음

노래 세 곡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사라의 도쿄 타운, 뉴바카라의 판타지 보이, 그리고 CCK의 I Can Lose My Heart Tonight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남대문 선그리님이 CCK 노래 오랜만에 듣네요 형님 그러셨어요. 이하진님이 차분하게 피아노 배워야 되는데 오늘 더 신나고 좋으네요. 그래도 30분까지 방송 잘 듣다가 그래 잘 배우고 올게요 그러셨습니다. 피아노 배우러 다니시구나. 아유 좋으시겠습니다. 7268번으로 아 유로댄스가 제일 신나는데 오늘 월요일이지만 아주 최고네요 그러셨어요. 방금 밭지님이 지금 버스 안인데 요즘 저 이어폰은 성능이 좋은지 고막을 쿵쿵 자꾸 몸이 반응을 하네요 그러셨어요. 이난이님이 91년 신입생 환영회 나이트클럽 레드옥스? 아, 나이트클럽 이름이 레드옥스예요? 나이트 이름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4344번으로 60이 돼가는 내가 다시 20대가 된 듯 아, 그 시절 그 정서가 많이 그리워요 그러셨습니다. 아, 제가 그 아까 해외에서도 듣고 들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드라고님이 저희 부부는 시동생 부부랑 12박 14일 일정으로 포르투갈 여행 중입니다. 리스본 4박을 여행하고 지금 라코스라는 곳에서 멋진 추억을 담아 포르투로 이동 중입니다. 아침 6시 40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시였으니까 지금 7시가 넘었겠네요. 지금 운전 중인 시동생한테 감사의 인사드리고 자유여행 일정을 완벽하게 예약한 동서한테도 고맙다고 전합니다 하셨어요. 네.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포르투갈 요새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포르투갈 가셔서 좀 문자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노래 두 곡입니다. Earth, Wind and Fire의 After the Love Has Gone, Peter Cetera의 The Glory of Love.

제이슨 브라즈의 I'm Yours 이어서 Maroon 5의 One More Night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스티브 잡소님이 어쩌면 이렇게

선곡만을 선곡할 수 있는지 그저 놀라며 듣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은 방송 틀어놓으면 그냥 훅 지나가네요. 그러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다 신청해 주시고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고 이런 좋은 얘기도 해 주시고 그러니까 듣기 좋은 거죠. 2111번으로 새벽에 운동 갔다가 통로에서 폰을 분실 힘 다 빼고 찾아왔습니다. 찾긴 찾으셨어요. 아유, 그럼 다행이죠. 아유, 예, 다행입니다. 아, 폰이 잃어버리면은 진짜 당황스럽습니다.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모든 정보들이 다 있죠. 아유, 생각만 해도. 자, 노래 또 두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로라 피지의 라멜, 그리고 나탈리 콜의 러브.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

0: 프로.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 필 다림티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1: 흑백사진님이 쭈삼, 닭 한 마리 칼국수, 팥빙수까지 감칠맛 나게 먹은 듯하여 심란한 마음이 정화되는 듯합니다. 하셨어요. 아이, 끝날 때 먹는 거 말씀해 주시면 어떡해요.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자, 오늘 끝곡은 찰리 랜스보로의 노래입니다. Love You Every Second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나란 말씀이 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 6월의 장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소한 일로 우울할 적마다 밝아져라 맑아져라 웃음을 재촉하는 장미. 초여름 장미가 그토록 환하게 피어나는 건 날카로운 가시를 묵묵히 견뎌냈기 때문이겠죠. 6월, 이제 더울 일만 남았고 굳은 장마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시처럼 반갑지 않은 사소한 일들이 불쑥 찾아와도 그때마다 우리 마음을 밝게 해주는 장미한 송이 마음속에 하나씩 품고 6월을 지내보는 겁니다. 장미, 장미 한 송이.

0: 사랑과 평화의 장미.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요즘 말 그대로 장미의 세상입니다. 5377번. 그쵸? 한송이 정도가 아니죠? 김신자 씨, 6월의 첫날 오후 행복하게 2시간 즐겨보렵니다. 하트도 뿅 하고 날려주셨습니다. 예, 6월의 첫날 가요 속으로 해서 여러분 또 만났네요. 너무너무 반갑고요. 좋은 음악들, 좋은 사연들 오늘도 함께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숭실 사이버대에서
2: 숭실 역자
3: 나의 꿈을 숭실 역발이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2: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

수아진의 노래 받쳐 5995 그리고 박윤서 씨가 신청하셨네요. 존박의 이상한 사람은 5329-2691번 존박의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5108번으로 주셨는데 지금 불편한 남편 손잡고 넝쿨 장미꽃 옆을 지나면서 아파트 돌고 있습니다. 불편한 남편과 함께 나가셨어요. 남편께서 같이 가자고 하셨나 봐요. 그리고 손을 잡고 걷고 계신데 남편께서 손잡고 걷자고 하셨나 봐요. 불편하지만 좋죠. 자, 김갑분 씨, 6월의 첫날 겨울에 담가놓은 모과차 한 잔에 꽈배기 먹으며 듣습니다. 아우 쉬어. 모과차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쉬죠? 근데 향은 참 좋을 듯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오늘도 가요 속으로의 신청하신 여러분들의 신청곡들 베스트 신청곡 이벤트 함께합니다.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한 분 결정해서 그분께 선정되신 분께 디저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이문세 씨 노래 시를 위한 시 준비했어요. 0707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이부열 씨, 이영규 씨, 2632번으로도 역시 이문세 씨의 노래를 청해 주셨습니다.

조진호와 홍정임 씨가 함께 불렀죠. 사랑하는 사람아 9507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 좀 이렇게 흐려지네요. 제가 있는 곳은 그래요. 여러분 계신 곳도 그런가요? 자,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드디어 지난주에 130번째 만남까지 이루어졌습니다. 131번째 만남. 이제 기대하게 되네요. 찾고 싶은 친구 은인 소개해 주시면 돼요. 친구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졸업년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분과의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정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 찾기 좋을 듯해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까지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0710번 중간에 쉬는 날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월요일은 힘이 듭니다. 예, 수요일에 자 이렇게 쉬는 날이 있지만 월요일은 뭐 그런가 봐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도 기운내서 지금까지 계속 잘 이겨냈잖아요. 조금만 더 기운내십시오. 김영자 씨의 신청곡이에요. 조동진 제비꽃.

박기영의 노래 산책이었습니다. 이유진 씨, 곽윤정 씨 외에 여러분들이 박기영 목소리로 노래 듣고 싶어 하셨어요. 안영숙 씨, 저희는 다섯 명이 아이슬란드 여행 와서 숙소에서 아침 먹고요. 커피 마시면서 듣고 있어요. 14박 17일 노르웨이까지 행복한 여행 응원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다섯 분, 너무너무 멋진 멤버들인데요. 14박 17일 이렇게 여행 가서 숙소에서 조식 먹고 여유 있게 아직 일과 시작하기 전, 아, 그 기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띵글띵글하면서 말이죠. 잘 다녀오십시오. 모두모두. 2494번으로 주셨는데, 68 만학도의 꿈을 안고 학업에 도전했어요. 밥상은 많이 받았어도 상장은 처음 탔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교내 학예 경연대회.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지금 다니고 계시군요. 상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막 자랑하시면 더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이 노래가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릿속에서 종일 맴돌아요 하시면서 9509번으로 신청하신 곡입니다. 그럴 때가 있죠. 아, 이 노래 들으면 기분 좋아질 듯합니다. 김건모 제비.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AI가 다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8: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9: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0: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1: 든든한 내일로요.
10: 네?
1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0: 제대로 가시네요.
1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8: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5: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입니다. 녹색지대. 그래 늦지 않았어. SES의 달리기는 3068 홍윤정 씨가 신청하셨어요.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이에요. 0130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조대현, 그 아름답던, 그 소중했던.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수호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배우 문근영의 목소리죠. 그댄 몰라요. 1156번으로 신청하셨는데 영화 댄서의 순정 OST인데요. 이 영화가 2005년에 개봉했던 영화네요. 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2부가 시작됐어요. 2부에서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계속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3: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8: 올품.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9: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8: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10: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0: FM
1: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김희찬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이원상 씨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올해 63살 충북대학교를 졸업한 이원상입니다. 우리는 1983년 충북대학교 학교 방송국에서 만났습니다. 원상이는 성격이 쾌활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선후배들에게 그래서인지 인기가 좋았답니다. 게다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도 잘하는 멋쟁이였어요. 전의에 살던 이 원상은 막차를 놓치면 저의 자취집에 와서 밤늦도록 세상 얘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한 뒤에도 연락을 하면서 지냈는데요. 원상이에게 개인적인 일이 생기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원상이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되고 궁금해요. 이제 어려웠던 지난날은 잊고 다시 같이 손잡고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유석 아름다운 사람. 이원상 씨가 기타를 치면서 종종 불렀던 노래라고 하셨어요. 김인찬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올해 63 되셨고요. 충북대학교를 졸업한 이원상 씨. 라디오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소개되셨죠? 김희찬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 보내드리고요. 131번째의 만남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자, 이렇게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사연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김경희 씨가요. 야간 근무 나가는 남편 야식으로 먹을 수 있는 김밥 싸서 보내고 지금은 마당을 정리하면서 듣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 커피 한잔 하세요. 김경희 씨. 제가 커피 쿠폰 금방 보내드립니다. 이영규 씨의 신청곡이에요. 서영은 꿈을 꾼다.

더 원의 노래 사랑아 최정임 씨가 신청하셨어요. 더 원 노래는 전은순 씨도 역시 청해 주셨네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쏙쏙쏙 들어와 계십니다. 7021번 토요일에 이사했어요. 딸 사위 데리고 살다가 분가시켜서 두 집이 이사를 하게 됐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그나마 연차 써서 정리 중인데 물건 찾느라 시간이 다 지나가는 중입니다. 잔잔히 잔잔히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하루 이틀 만에 하려면 어우 몸살나요. 9588번 무릎 관절 통증엔 아쿠아 로빅이 좋다고 해서 첫 수업을 받고 왔습니다. 저 50 중반인데 젊은이가 들어왔다고 반겨주셨어요. 열심히 따라 해보려고요. 아, 뭐 건강에도 좋아지고 뭐 무릎 관절 통증엔 더없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니까. 예, 더 많이 건강해지시고요. 막내잖아요. 막내. 어디 가면 막내 소리 듣기 어려운데 요즘에. 축하드립니다. 예. 곽회숙 씨예요. 막내딸이 쌍둥이 출산한 지 38일 되었습니다. 산후 우울증이 있을까 봐 같이 미장원 다녀오고 맛있는 점심과 커피도 마시고 들어왔어요. 우리 쌍둥이 엄마 화이팅 응원해 주십시오 라는 사연인데요. 함께 듣고 계신가요? 쌍둥이 돌보려면 정말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요, 먼저 이 몸을 잘 돌봐야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두 배로 더 행복하실 거예요. 건강 많이 신경 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양경화 씨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김정환 씨 그리고 조영남 씨. 제가 잘못 읽었어요. 김종환, 조영남 씨가 함께 부르는 노래예요. 사랑을 위해 양경화 씨가 정해 주셨습니다.

허각의 노래 언제나였습니다. 곽회숙 씨가 신청하셨고요. 한경혜 씨의 예신의 노래는 9028번. 아 그리고 4105번으로요. 듀엣 버전은 처음인데 너무 좋아요 하셨죠. 아까 사랑을 위하여 김종환, 조영남 씨.

이가 함께 부른 듀엣 버전을 들려드렸어요. 지난번에도 몇 번 들려드리긴 했는데 제가 소개하면서 사랑을 위하여인데 앞선 사연에 푹 심취돼서 소개해드리다가 사랑을 위해라고 소개를 해드렸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자,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어요.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 제 얼굴 옆에 보라색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여름이라고 생각돼서 그런가요? 오늘 문득 이 노래가 듣고 싶어서 라이브로 신청합니다. 0032번으로요. 딱따구리 앙상블 지난 여름날의 이야기. 아, 이게 중간에 여성 보컬도 함께 나오는 그런 아주 멋진 곡이죠. 오늘 그러면 제가 기타 치면서 혼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날의 이야기입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하,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도 함께 해주세요.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최완규 씨의 먼 훗날 6302번으로 신청하셨고요. 오늘 베스트 신청곡은 조동진 씨의 제비꽃을 신청하셨죠. 김영자님께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은영 씨인데 아유 왜 또 이렇게 아프십니까? 속이 불편해요. 죽집에 들어왔는데 승화 씨 목소리를 들어서 반갑네요. 그래요. 속이 불편하면 일단 죽이 떠오르고 죽? 아프신 것 같아서 마음이 저도 편하진 않습니다. 박은영 씨 아프지 마요.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입니다. 박현건 씨가 청해 주신 노래 김수희 애모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0: 당연히 구스 팔로셀러스.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구스 팔로셀러스.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구스 팔로셀러스.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 타왕 타 시원해. 타왕 타왕 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뱀이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온누리의 생명의 기운이 가득 차는 달이라는 뜻의 누리달 6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달력을 보면 아니 벌써 하는 아쉬움이 가득하고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에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죠. 근데요, 주위를 보면 멋진 것들은 우리 곁에 그대로 있습니다. 때이른 더위에도 솔바람이 이마에 땀방울을 식혀주니 아직은 견딜만하고 숲길을 걸을 때마다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향이 기분 좋게 우리를 따라다니죠. 6월은 그래서 아직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차오르는 달, 그 첫날인 오늘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0: 수잔 잭스의 노래 에버그린. 새로운 달 그리고 새로운 계절 그리고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까지 새로움이 가득한 6월의 첫날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계절인 만큼 기대도 있지만 빛의 속도로 흘러가는 시간이 야속하게도 느껴지는데요. 6월이 아니라 누리달이라고 부르니 왠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 느낌 그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획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는 기분 좋은 일이 많은 6월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 사이버대에서
4: 숭실 역자
3: 나의 꿈을 숭실 역발이 쏴
4: 숭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
5: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아침 일찍 오이밭에 갔더니 하루새 한 뼘은 자란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점심은 완두콩을 따서 완두콩 밥을 해 상추에 싸 먹었는데 곧 감자도 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녁에는 딸내가 온다고 하니 창가에 심은 바지를 따서 스파게티 해먹어야지 그러셨습니다. 아, 풍성합니다. 9964님, 케니 로저스와 돌리 파튼, 아일랜드 인 더 스트림, 앞에 들으신 엘튼 존의 We All Fall in Love Sometimes, 4483님 정하신 곡입니다. 5월이 오는가 싶었는데 6월이 닥쳤습니다. 해걸음의 저녁 스케치 퇴근길에 같이 할게요. 오솔향님, 우이동에서 출발하는 101번 시내버스에서 저녁 스케치가 나옵니다. 음악 들으며 엄마 계신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기사님께 감사드려요. 코난 누나께서 문자 보내셨네요.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다른 주제로 함께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사는 재미. 요새 무엇에 사는 재미를 느끼시는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주인데요. 지금 빗속에 갇혀 있습니다. 모처럼 대학 동기 3명하고 제주를 왔는데 무지막지한 비를 뚫지 못해 간방산 근처 차 속에 있습니다. 야속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제주에 지금 비가 많이 내리나 봅니다. 세실님 정하신 미셀 폴라나의 홀리데이.

매주 월요일에는 다른 주제로 함께합니다. 오늘의 주제, 사는 재미. 뒤늦게 시작한 공부 또는 취미, 운동, 손자 손녀 보는 재미, 유튜브나 SNS 활동, 팬덤 활동, 텃밭 가꾸기 등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에 어떤 일이 활력이 되어주는지 오늘은 사는 재미. 도시에서 나고 자란 저는 농사라고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정년 퇴직을 하고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고향에 와서 작년에 2000평이 되는 곳에 처음으로 서리태 콩을 심어 수확을 했고 올해는 고추를 심고 벼 서리태까지. 초보 농부라서 심을 땐 몸이 많이 힘들 때도 있지만 매일매일 고추며 서리태 콩 벼가 자라는 걸 보면 아 이런 재미에 힘들어도 농사를 짓나 보다

Out of Gold, 프리드우드 맥의 Dreams였습니다. 저는 짧은 영상 올리는 재미로 삽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랐는데 문화센터에서 휴대폰으로 짧은 영상 올리는 거 그걸 배웠거든요. 음악도 넣고 자막도 집어넣고 영상 올리는 게 것에 관심을 두다 보니 주변의 사물이나 상황 또는 모습들에 큰 관심을 두게 되고 허투루 바라보는 일도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노수진진님이 보내주셨어요.

0: 짧은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재미가 있다 하신 노수진진님, 본조비의 노래 It's My Life였습니다. 지금 시각이 6시 35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기상청 나가 있는 이수경 리포터 전해주세요.
1: 네, 저녁 스케치 날씨입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 중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선거일인 모레까지 날씨로 인한 불편이 없겠는데요. 하지만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저녁이나 밤부터는 전남과 경남에도 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이어지면서 빗길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내릴 비의 양은 전남과 경남 지역에 20에서 80mm, 전북과 경북은 이보다 적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 제주도는 최대 12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 속에 낮에는 예년보다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중부지방의 경우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높아져서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한낮 기온은 33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교차는 15도 안팎까지 커지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중부지방보다 기온이 낮아서 30도를 밑돌겠고, 지방선거일인 수요일까지 예년보다 더운 날씨 날씨를 보이는 곳이 많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 25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모처럼 쉬는 날 저녁 스케치와 함께합니다. 너무 덥길래 에어컨을 시험 운전해놓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셔서 오늘 많이 더워서 그죠? 김희망님, 포코의 노래 Sea of Heartbreak. 저는 요즘에 오카리나 연주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초보자도 10분 정도만 배우면 할 수 있는 악기라 잘하지는 못해도 연습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10분 정도면 배울 수 있나요? 6783님, 오카리나 연주에 푹 빠져 계시다고요?

어머나 원장님, 올해는 꽃들이 정말 이쁘네요. 저의 감탄에 친구한테 거름 주는 법을 배웠거든요. 친구가 원예 전문가예요. 원장님은 호탕하게 웃으며 생소한 꽃들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저희 아파트 근처에는 제가 단골로 다니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미용실이 있는 상가 앞에는 아파트에서 심은 나무 몇 그룹 안에 그늘을 만들었을 뿐 근처에는 온통 잡초가 우거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곳에 낮은 울타리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 자꾸 예쁜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몇 년은 영양분이 모자란 탓인지 꽃들은 조금 피어오르다가 금방 시들었고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꽃밭은 늘 나무 그늘 속에 묻혀서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평소에 보기 힘든 정말 예쁘고 귀한 꽃들이 울타리 안에 피어나고 나무 의자 앞에도 계절의 꽃들이 주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도 한 번씩 걸음을 멈추고 신기하다는 듯 한참을 바라보곤 합니다.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하늘 매발톱부터 목화 솜꽃까지 처음 접하는 꽃과 식물들이 늘 미용실 안에도 밖에도 싱그럽게 자라고 손으로 만든 인형과 소품들로 아기자기하게 실내를 꾸며 놓아서 항상 볼 것이 많은 곳입니다. 저희 아들 결혼식 때는 직접 올림머리 뒷꽂이도 만들어주시고 지난번에는 맛있는 부침개도 부쳐 함께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원장님은 해마다 꽃씨를 일일이 모아 두었다가 조금씩 담아서 지인분들께 선물도 하고 제게도 여러가지 꽃씨를 주셨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오전에는 근력운동을 다녀오시고 퇴근 후에는 취미로 하는 탁구가 완전 선수급으로 잘하십니다. 오늘도 저는 미장원 앞을 지나 두부와 구수한 콩물을 사고 고소한 치킨집이 보이는 작은 우리 동네 화단을 지나

오늘 내 삶의 길목에서는 임선미 님이 우리 동네 미용실 원장님 자랑하고 싶어요 하고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아, 진짜 꽃처럼 예쁜 마음을 지니신 원장님이신 것 같아요. 정이 넘치는 소소한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강경실님. 와, 그 동네 화단 구경 가고 싶습니다. 예쁜 꽃밭이 있어서 좋으시겠네요. 7944님, 그 동네가 인천 송도입니다. 사연 주신 임선미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진 곡은 그린 캠벨의 노래 Sunflower,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 빌딩앤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8: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9: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0: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1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환경.
15: 아내와 함께 30도가 넘는 하우스 안에서 포도알 솎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 아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신청합니다. 그러셨는데, 아구,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네요. 5823님, 아바의 노래 I Have a Dream. 7시에 2부가 이어집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담내품.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바실리스 살레아스의 연주 매직 나이트, 이 곡은 미네르바의 여름님 정하신 곡입니다. 저는 요즘에 옷을 리폼하는 재미로 삽니다. 작아진 옷, 못 입는 옷으로 에코백도 만들고 파우치도 만들고 동전지갑도 만드는데 선물하는 재미까지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시죠? 6491님, 저는 요즘 시간 만나면 사진을 찍으러 다닙니다. 딸의 꿈이 사진 작가여서 여기저기 풍경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딸과의 추억 여행을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사진 공부도 하고요. 딸과 이야기도 많이 하고 너무도 행복합니다. 그러시겠습니다. 1537님의 문자 보내주셨네요.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2부입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자리에 장인 가구.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AI가 다 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ERP.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문화센터의 올드 팝송 수업으로 너무도 행복해합니다. 그러셨어요. 7347님 퀸의 노래 Too Much Love Will Kill You. 요양보호사인데 야근하고 쉬면서 듣고 있습니다. 몸은 많이 힘들지만 이 노래 들으면 활력이 생길 것 같아요 하셨군요. 왕인숙님 두비 브라더스의 노래 Listen to the Music. 66세 접어들어 복지센터에서 배우는 기타가 요즘 너무도 재미있습니다. 5129님 해병대 출신 상남자인데요. 근데 네일아트를 너무 좋아해서 얼마 전에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손톱에 펄이 들어간 하트 그림을 그리고 엄마에게는 목련꽃을 그려드렸습니다. 네일 아트를 하는 동안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도 행복합니다. 남자분이 네일 아트 하는 모습을 상상해봤습니다. 9076님 오늘 마트에 다녀오는데 잔디밭에서 이파리를 땄어요. 내 입 크로바. 지나가던 남자분이 함께 웃어주니 그도 고마운 저녁입니다. 우와,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 바라요. 6599님 문자 보내셨습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이 있고요. 우리 남편 도시락 싸서 다닌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아침으로 미처 못 먹은 샌드위치를 챙겨준 게 계기가 돼서 4단 도시락까지 이제는 밥, 국, 메인 요리, 반찬까지 빈틈없이 채워서 보냅니다. 양이 제법 되는데도 싹싹 비운 빈통을 보면 너무도 뿌듯한 거 있죠. 사비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임스 베이, 얼스.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앤 퀴즈 타임. 특유의 향긋한 향과 아삭한 식감으로 다양한 요리에 쓰이는 채소가 있습니다. 오돌도돌한 돌기가 있고 주로 녹색을 띠고 있으며 가시, 청, 다다기, 노각 등의 품종이 있죠. 풍부한 수분과 칼륨이 갈증 해소를 돕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며 비타민C가 함유돼 피부 건강과 피로 회복에도 좋죠. 올리브오일이나 아보카도, 견과류 등 몸에 좋은 지방과 같이 먹어주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데요.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으로 먹고

거나 장아찌, 피클의 재료가 되는 길쭉하고 시원한 맛의 채소,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머라이어 캐리 보이스 투 맨의 원 스윗 데이는 한인열림 정하셨고요. 릴킴,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마야, 핑크, 레이디 마말레이드, 홍윤정님이 정하신 곡입니다. 반포대교 아래 김포공항 방면 차량에 화재가 났다고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는데 김포공항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보 보내주신 6436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커피인 퀴즈 타임, 특유의 향긋한 향과 아삭한 식감으로 다양한 요리에 쓰이는 채소가 있죠. 오돌도돌한 돌기가 있고 주로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으로 먹거나 장아찌, 피클의 재료가 되는 길쭉하고 시원한 맛의 이 채소는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일하는 가운데 서로 의견 충돌로 아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저 하나만 믿고 20대 초반에 시집을 온 아내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김기준님, 다이나 로즈와 라인 엘리지의 Endless Love. 여기는 경북 장사해변 캠핑카로 3일째입니다. 바닷소리 한잔하며 저녁 식사 중인데 음악이 좋은 찬이 되고 있습니다. 3732님, 장 프랑스와 모리스 모나코였습니다. 오늘 커피인 퀴즈 타임,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진 생으로 먹기도 하고 장아찌, 피클의 재료가 되는 길쭉하고 시원한 이 채소는 오이였습니다. 와, 지금 제철이라서 아주 맛있죠. 5934님, 저는 오이 물김치, 오이 장아찌, 밑반찬 담가놓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1264님, 오늘 5개 2,000원에 사와서 그냥도 먹고 감자칼로 썰어서 얼굴 마사지도 합니다. 4176님, 1159님, 스마일님까지 5분입니다. 커피 쿠폰 지금 바로 휴대전화로 보내드립니다.

하루 종일 당신 생각으로 6월의 나뭇잎에 바람이 불고 하루 해가 갑니다. 불쑥불쑥 솟아나는 그대의 보고 싶은 마음을 주저앉힐 수가 없습니다. 창가에 턱을 괴고 오래오래 어딘가를 보고 있곤 합니다. 느닷없이 그런 나를 발견하고는 그것이 당신이었음을 압니다. 하루 종일 당신 생각으로 6월의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해가

택시인의 6월 시작과 함께 전력질주하다가도 숨이 차면 벤치에 앉아서 쉬었다도 가고 더러는 힘겨움에 흔들리기도 기분 좋은 바람에는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관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0: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9: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0: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9: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1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3: 여기가 뉴욕입니까?
14: 이곳이 파리입니까?
1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5: 올드팝은 배미양. 편안한 우리 가요는 김현주. 우리 금방 행복한 동행에서 만나요.

매체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겸 명품 수혜당의 화과자 세트, 마임 화장품의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제 세트, 주식회사 NC 3년근 도라지 배즙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출장의 시작입니다. 베트남을 경유해 독일, 프랑스, 이태리까지. 어떤 분들은 부러워하시겠지만 늘 다니시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3162님이 청하신 비틀즈의 Thank you girl 오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다시 오겠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펠로 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펠로 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펠로 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가장 빠른 나라.

0: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최정원입니다. 월요일에는 사람들이 잘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요, 오전 내내 굳은 표정으로 일하다가 점심시간 이후에야 그제야 말이 많아지고 또 표정도 찾는다는데, 혹시 아직까지도 무표정이신가요? 네, 지금부터는 웃는 표정 다시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6월 첫날 저녁이에요. 어떤 일로 숨이 차고 또 답답한 하루였더라도 바람 솔솔 부는 이 저녁에는 음악으로 웃는 표정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0: 딱 가격 없게 여행 가기 좋은 요즘이에요. 행복한 동행 첫 곡, 기타 하나 동전 한 입, 이재성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동행 10주년 찍고 잠시 휴가를 떠난 김현주 씨 대신해서 진행하고 있는 저는 아나운서 최정원입니다. 이 직장인들이 표정을 잃는 이유는 월요병 때문이죠. 점심 식사 하고 난 다음에야 몸도 풀리고 입도 풀리고 덩달아 표정까지 풀린다는데 이 표정이 굳는 게 어디 월요일이기 때문일까요? 돈 앞에서 굳는 표정이 되는 것도 우리 매일 경험하며 살고 있죠. 오늘 이런 얘기 좀 해볼까 해요. 나는 이 돈이 세상에서 제일 아깝더라. 우리 표정을 굳게 만드는 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좀 민감하긴 하지만 그래도 얘기하고 나면 시원해지는 돈 얘기. 이런 거 공부 안 하는 아이 학원비 진짜 아깝다. 잠깐 주차했다가 내야 하는 주차비 아깝고 범칙금은 더 아깝다. 저는 그게 그렇게 아깝던데 하루면 시들어버리는 꽃값이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이 돈이 제일 아깝더라 하는 얘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90, 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로 지금 보내주세요.
1: 송실사이버대에서
2: 쑥 실력자
1: 나의 꿈을 쑥 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관절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요연숙님, 노스텔지언님, 진균님이 신청하신 웃는 여잔 다 이뻐 김성호가 불렀고요. 풍경 앨범에서 너의 그 웃음이 좋아 두 곡 들었습니다. 돈 앞에서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돈 앞에서 울게 되는 아까운 돈들. 스프링님은 차를 팔고 나서 주차 위반 딱지가 나온 거 있죠. 아이고 아까워라. 2485번님, 큰맘 먹고 친구들한테 쏘려고 외식하러 갔거든요. 근데 너무 맛이 없었을 때 진짜 돈 아까워요. 얻어먹을 땐 좀 맛없어도 또 내 돈이 안 나갔으니까 화는 안 나는데 내 돈이 나가니까 화가 당연히 나죠. 큰맘 먹고 샀는데 이럴 때 진짜 아깝다. 그죠? 카라님은 아이 과외비요. 방금 100만 원 입금했는데 성적이 오를까요? 엄마가 많은 걸 포기하고 이렇게 보냈다. 얘야, 조금만 더 노력하자. 7260번님은 심심풀이로 혹시나 해서 구매하는 복권이요. 꽝 되면 구매한 거 후회하면서 아까워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구매하게 되는 복권. 아, 그쵸. 아깝죠. 막상 안 되면. 안 될 줄 알면서 사면서도 그래도 그걸 가지고 있는 며칠은 혹시나 하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기대와 즐거움의 비용이랄까? 그 복권이 아깝다. 네, 나는 이럴 때 이 돈이 세상에서 제일 아깝더라.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태연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보랏빛 향기 강수지가 부릅니다.

최혜영 물 같은 사랑 1278번님과 함께 그리고 사랑과 우정 사이 피노키오가 불렀는데요. 정을진님의 신청곡 부열님과 함께 한마음 갯바위 들었습니다. 아, 저는 이럴 때 진짜 돈이 너무 아까워요. 9338번님 흰머리카락 염색하는 거요. 진짜 두 달을 못 버티고 염색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너무 아깝더라고요.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머리카락이 더 잘 자라죠.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제주 딸기산토님은 무료 배송까지 2,000원 부족해서 필요 없는 물건 더 담을 때, 아, 이럴 때도 진짜 아깝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2,000원 더 하면 상품권 드릴게요. 그래서 5,000원짜리 더 담아야 할 때, 그럴 때도 너무 아깝죠. 아, 저는 개인적으로 봉투값 50원, 100원이 진짜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에 꾸역꾸역 넣고 또 손에 잔뜩 들고 좀 창피하더라도 그렇게 들고 올 때가 있는데 봉투값도 저는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이럴 때 난 돈이 진짜 아깝다. 오늘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샵 9390,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짧은 글은 50원입니다. 그리고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로 보내주시면 돼요. 5399번님께서 커피 소년 행복의 주문 신청하셨는데요. 이 곡은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인데 그 알콜 쓰레기라 그런지 대리비, 택시비가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늦게까지 놀고 심야 버스 타거나 1시간 정도 걸어서 귀가를 합니다. 그래요. 조금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분명 그렇게 하면 좀 덜 아까운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때, 특히 뭐 택시비 지금 아깝다는 분 진짜 많거든요. 5339번님은 이럴 때 아깝다. 예, 행복의 주문 함께 드릴까요? 커피소년.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1: AI가 다 해주는 ERP?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0: 라디오 맞다.
1: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2: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2: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4: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듣기만 하다가 문자로 참여합니다 하신 8667번님과 함께 이남이 울고 싶어라, 그리고 1138-4208번님과 함께 네모의 꿈 아이유의 목소리로 들었어요. 광고 전에 들으셨고요. 오늘 와, 이 돈은 진짜 아까워요 하는 얘기하고 있는데, 다이어트 때문에 쏟아부은 돈 제일 아까워요. 어쩜 살은 그대로인지. 8495번님, 5129번님도 다이어트 보조제요. 몇 번을 당했으면서도 광고만 보면 이번엔 진짜겠지 이렇게 하고 사서 매번 진짜 돈 아까워요. 이제 아예 포기하고 그냥 그 돈으로 맛있는 거 먹는 걸 선택했어요. 잘하셨어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광고 보면 세상에 이것만 하면 야, 저 몸매 되나 보다, 나도 한번 신화 찍어보자 하는데 그게 진짜 광고만 그렇더라고요. 무료하게 하루하루 보내는 시간분이 제일 아까운 것 같아요. 이 말도 너무 공감합니다. 우리가 그냥 뭐 경제적인 그 돈만 생각하는데 시간 돈이라는 것도 기억해야겠죠. 6714번님, 이 새로 시작한 6월 시간도 아깝게 느끼면서 우리 보내자고요. 0722번님의 신청곡 키작은 하늘 장혜진이 부르고요. 1부 끝곡입니다.

0: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이렇게 꽃이 피어나듯 기분도 피고 살림도 피고 주름도 펴진 하루였다면요, 바람이 불듯 휘파람도 불고 사랑도 쫙 퍼지는 저녁이면 좋겠어요. 수고한 모두가 기다리는 행복한 시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행복한 동행 2부로 오셨어요. 6940번님의 신청곡 라일락이 질 때 이선희의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김현주 씨 휴가로 이번 주까지 여러분과 동행할 저는 아나운서 최정원이고요. 제가 올 때 같이 가져온 창작 뮤지컬 헤이그 안내 좀 해드리고 갈까 합니다. 장소는 대학로 놀 유니플렉스고요. 공연은 6월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5, 6, 7 그러니까 금, 토, 일 저녁 시간 다 빼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행복한 동행 가족들을 위해서 배우 송일국 씨, 오만석 씨가 교체 출연하는 창작 뮤지컬 헤이그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헤이그 또는 공연이라는 말머리 달아서 신청해 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하루 두 분께 두 장씩 공연 티켓 드리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전송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 또 무료인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방송 마칠 무렵에 당첨된 분들께는 개별 연락드리고요. 또 행복한 동행 홈페이지 선물 당첨방에도 명단 올려두겠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부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0: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를 찾아.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15B 수필과 자동차 뿌꾸레미님이 신청하신 곡이었고요. 파랑꽃향님과 함께 서영은 웃는 거야 들었습니다. 이런 돈 진짜 아깝다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파란꽃향님이 일찍 예매해놓고 깜빡해서 못 간 티켓값 너무 아까워요. 신년음악회 한 번 놓쳤고요. 서영은님 콘서트 또 한 번도 못 갔어요. 서영은님 안산에 또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웃는 거야 신청합니다. 그 아쉬움에 안타까움에 함께 들었습니다. 저는 제일 아까운 게 월세 내는 거예요. 언제 월세 안 내고 살아볼까요? 0722번님. 아, 좀 달리 얘기하면 그래도 난 월세 낼 능력이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예.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또 우리도 월세 받을 날이 있겠다라는 소망으로 버티는 거죠, 뭐. 여러분이 아깝다 하는 돈들이 왜 이렇게 공감이 가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지. 예, 이현주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3개월이 다 돼갑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던 상계동 머물다가 집으로 갑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딱 두 줄을 쓰셨는데 그 안에 괄호 안에 이런 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고요. 아버지 생각하다가 갑니다라고. 그리고 조경희님은 애들이 깻잎 나물볶음 좋아해서 반찬가게에서 사 먹었는데 직접 해서 먹이자 싶어서 시장에서 깻잎 큰 거 한 봉지 사와서 손질하는데 작은 달팽이를 세 마리나 본 거 있죠? 나물 손질하다가 오랜만에 생물을 봤네요. 자, 이 달팽이들의 앞으로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로즈님과 함께 들을까요? 휘성이 부르는 독백.

강원 지하철에 끼어서 출근하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퇴근할 땐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았는데 퇴근길에 6월 노을이 말도 없이 예쁘게 져 있더라고요. 아, 오늘도 살아냈구나. 6월 첫날도 멋지게 살아낸 행복동 가족님들 진짜 멋집니다. 그러게요. 정신없이 하루 보내고 갑자기 맥이 풀릴 때 위로로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노을이더라고요. 참 큰 위로가 되죠. 잘했어. 잘 해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굴을 붉혀서 나에게 다가오는 듯한 노을. 오늘 노을도 참 예뻤을 것 같아요. 이어서 나비의 꿈님의 신청곡 내 님의 사랑은 양희은이 부릅니다.

몸이 들썩들썩. 이 곡은 몸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1812번님의 신청곡 어젯밤 이야기 소방차였고요. 2776번님과 함께 임상아가 부른 뮤지컬 미리네님 잘 들으셨는지요. 김필이 부른 그때 그 아인까지 함께 했습니다. 견디셔님이 6월 첫날 알람소리에 눈 뜨는 것부터가 이미 전쟁이었어요.

0: 대학병원에 다니던 간호사 딸이 캐나다 밴쿠버로 해외 간호사 준비를 위해서 한 달 후에 떠나게 돼서 울릉도 독도 여행 왔는데요. 밤바람이 너무 좋습니다. 행복인 뭐 별게 있나요? 1681번님. 아, 그럼요. 별게 있나요? 그 밤에 오징어배에 떠있는 바다를 보면서 따님과 나눌 얘기들이 궁금해집니다. 좋은 추억 또 좋은 사진들 많이 많이 남기시고요. 1681번님. 9452번님과 함께 밤배 둘 다섯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화곡동 김밥님의 신청곡 홍삼트리오 기도 그 전에 들었어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레이 마이세유에서 세탁세제,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과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 드리고요. 그 외에도 다양하고 푸짐한 모바일 쿠폰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관자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조강.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의 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의 환경은

0: 한국이 하면
1: 하하임.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6: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오늘 끝곡 패닉이 부르는 달팽이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정훈, 구성의 김문숙, 저는 아나운서 최정원이었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3: 굿즈는 세종 기프트.
2: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3: 세종 기프트.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9: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8: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9: 왕타 칫솔
8: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0: 시원해.
11: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서울과 중부지방은 벌써 한여름처럼 더웠는데 제주와 남해안은 폭우가 쏟아졌다고 하죠. 같은 하늘 아래인데 이렇게 싱크로율이 딱딱 맞지 않다니 시작부터 불협화음을 내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출발이 다 똑같다는 건 아니죠. 어느 곳에선 더위가 기승이고 다른 곳에선 큰 비가 몰아쳤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모든 것들이 6월의 한 조각들일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날씨가 남들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외로워하진 않았으면 해요. 우리도 저마다의 속도로 아름다운 6월을 완성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6월 1일 월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10cm의 그라데이션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6월의 첫날이었는데 전국 날씨가 좀 들쭉날쭉했죠. 덥거나 폭우가 쏟아지거나 하면서 이게 태풍이 일본을 향하면서 우리나라도 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뉴스도 있던

0: 이 6월의 조각들을 우리 꿈은 가족들은 어떻게 채워나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뜨거웠던 한낮의 열기를 식히거나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면서 월요일의 분주함을 덜어내는 중이시길 바라보네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2: 숭실력자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카티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곡이었어요. 김경호의 금지된 사랑, 그리고 최재훈의 외출, 이학철님, 마이바우저님이 각각 청해주신 노래였네요.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시 19분 지나고 있네요. 6월의 첫날 성실했던 오늘의 마무리 꿈음과 함께라서 기쁩니다. 상독수님, 6월의 첫날 반갑게 예, 다가와 주셔서 저도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6276번으로는 오늘 6월의 첫날 기념으로 회사에서 그린데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출근룩이 초록색으로 입는 게 규칙이어서 아침에 옷장을 뒤졌는데 초록색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3년 전에 한번 입고 넣어둔 거 어색하게 입고 갔더니 팀장님이 오, 잘 어울리는데 하시는데 그 말 한마디에 6월을 싱그럽게 시작했습니다. 아, 좋은 취지의 이벤트인데요. 싱그럽게

초록색 옷 입고 출근하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초록색 옷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네요. 오늘은 여름의 시작 6월의 첫날입니다. 그달 첫날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해요. 왠지 기도할 사람이 많은 밤 2037번으로 보내주셨고요. 이 노래는 세호님 3935번으로 청해주셨어요. 토이 김연우의 노래입니다. 여전히 아름다운지.

묵은 김치처럼 오랫동안 묵혀둔 문자 메시지가 있다. 답장을 보내지 못할 만큼 바빴던 것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안부를 주고받던 사이인데 무엇 때문인지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며칠째 답장을 미루는 중이다. 아니, 기억을 더듬으면 사실 이유가 없는 건 아니다. 가느다란 실처럼 사소한 말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서운한 감정이 한번 스며드니 빗물이 샌 천장과 벽이 축축해지듯 마음까지 축축해져 그만 서운함의 싹이 조금씩 자라버린 것 같다. 그래도 통화가 아닌 감정을 감출 수 있는 문자 메시지니까 웃음 이모티콘도 섞어가며 보낼 수도 있겠지만 어쩐지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기도 하고 괜히 가라앉는 마음이 전달될까 두려워

문득 화면을 열었다. 슬그머니 닫아버린다. 그렇게 사소한 침묵이 쌓이면 결국 거대한 벽이 돼버린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기도 하겠지. 하루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라는.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정재욱이었습니다. 들리나요?

6월의 첫날 진짜 여름인 걸 실감하면서 첫 단추를 잘 끼우고 꿈웅까지 왔습니다. 봄을 잘 보내줬으니 여름이랑도 잘 지내보려고요. 4299번 그리고 0702번으로도 청해주셨어요.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그리고 1038번으로 청해주셨던 노래 서영은의 완소 그대. 공핑이님이 아니 완소 이거 언제적 말인가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찾아보니까 이 노래가 2007년쯤 곡이더라고요. 노래를 들으면서 그 제목이나 가사에 그 당시 뭐 시대상이나 유행하는 말들이 담겨있는 걸 발견하는 것도 뭐 이렇게 듣는 재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완전 소중 그대, 완소 그대였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이소은이었습니다. 기친.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관절 연구.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8: 시스템의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7: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8: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7: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9: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1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1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13: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4: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5: 언제나 내 꿈엔 비가 내려 차가운
16: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끝곡 딸기산도님 신청곡이네요. Fly to the Sky, Sea of Love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1: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조규찬의 무지개였습니다. 오, 지금 택시 탔더니 꿈음이 흘러나옵니다. 기사님 짱, 7701번 기사님이라고 그림자님 보내주셨어요. 일부에 보내주신 사연이었네요. 지금쯤 내리셨을 것 같은데 기사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5월이 다 지나갔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 전시도 하고 수업도 하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6월이 왔습니다. 6월은 진짜 본격적으로 바빠지지만 꿈음 들으면서 다음 전시 준비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반짝반들님 보내주셨어요. 반짝반짝하고 반들반들 예쁘게 6월도 그렇게 정돈해 나가시기를 바랄게요.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 티센.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5: 여행.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8: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2: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음의 노래들이 너무 좋네요. 저도 한 곡 신청하고 싶습니다. 9213번으로 청해주셨던 크러쉬의 뷰티풀, 5329번으로 듣고 싶다고 하신 린의 마이 데스티니, 달리는 유부녀님 겨울

들으면 다시 보게 되는 드라마의 아름다운 OST들이네요. 두 곡을 들으니 왠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네, 각각 드라마 도깨비와 또 별에서 온 그대의 OST들이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이승철의 말리꽃, 이 노래는 영화 비천무의 주제곡이었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7009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성격 좋고 착하고 애교 있고 딱 하나 공부만 안 하는 우리 고3 아들. 너무나 속상한 마음을 달래려고 도서관에 갔는데 우연히 펼쳐진 책에 이런 시가 있는 거예요. 읽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독여 봅니다. 제목 언제쯤 알까? 염소는 앞에서 고삐를 잡아당기면 뻗댄다. 염소는 뒤에서 고삐를 잡아주면 길을 잘도 찾아간다. 우리 엄마는 아직도 모른다. 내가 염소라는 걸. 뭔가 마음이 좀 찡해지네요. 밑에 사파, 고삐로 이렇게 끌려가는 염소 사파도 좀 뭔가 귀여운 느낌이고.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는 시간이 있고 다른 꽃, 다른 열매를 맺고 꽃 피운다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다 피어나는 시기도 다르고 어떤 꽃을 어떤 열매를 맺을지도 다 다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곧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7054번으로는 2월 초쯤에 꿈꿈에 평생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결혼식장 예약을 하고 왔어요. 새로운 일상을 같이 할 현 여자친구와 잘 듣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2월에 보내셨는데 와 그렇군요. 이제 마음을 먹으신 거죠. 평생을 같이 해야겠다. 그리고 결혼식장 예약을 지난 주말에 하셨고, 와, 언제쯤 날짜를 정하셨을까요? 확실하게 네, 알리고 싶으신 때가 오거든 그때 한 번 더 사연 보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채원이님은 어디쯤 계신지 모르겠는데 후두둑 후두둑 빗소리가 참 오는 좋은 밤입니다. 어쩌다 아끼던 반지를 잃어버린 오늘 빗소리와 함께 노래 들으며 속상한 마음도 날려버리고 싶네요. 얼른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이 노래는 아까 파이프라인님이 청해 주셨어요. 리트머스의 노래입니다. 할아버지.

곡이었습니다. 베이비복스의 Get Up, SES의 Dreams Come True, 박지윤이 부른 Steal Away까지 네. 1세대 걸그룹 그리고 여자 가수 예, 댄스 여자 가수 노래 들어봤습니다. 0615번으로 보내주셨네요. 오늘은 6월 첫날부터 일정이 많아 바쁜 하루였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이런 와중에 점심은 차에서 찐빵과 옥수수로 한 끼를 해결했네요. 그리고 저녁에는 식사 시간도 거르고 운전을 하다가 의왕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기운이 없어지고 맥이 빠지며 저혈당 증세가 나타나더라고요. 좀 능청스럽지만 통행료 결제를 하면서 근무하시는 분께 저기 혹시 사탕이 하나라도 있으실까요? 하며 증세를 얘기했더니 사탕은 없지만 대신 본인이 드시는 영양 간식이 있다면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하고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바로 흡입하고 조금 있으니 바로 정신이 들어 고비를 넘겼네요. 경황이 없어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오늘 저녁에 의왕 톨게이트 근무자께서 내어주신 소중한 영양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내어주신 분에게는 별거 아닌 선행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받은 분에게는 정말로 큰 베품이었네요.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고맙습니다.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5922번으로는 우연히 꿈음을 듣고 유니 씨 목소리로 하루를 마감하기 시작한 지 반년이 넘어갑니다. 학창시절 매일 라디오로 하루를 마감했는데 그때 평온함을 잊고 살다가 다시금 찾아오게 됐네요. 매일 10시면 남편과 반려견과 하루를 마감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소중합니다. 늘 잘 듣고 있다고 한 번쯤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안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한 번씩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 노래는 토토로 님이 청해 주셨네요. 한로루의 영영.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 빌딩앤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AI가 다 해주는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꿈과 음악 사이를 지나 다시 시작하는 밤. 잠시 후에 만나요.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빛과 소금, 그대에게 띄우는 편지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스 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스 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스 셀러스.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오늘 첫 곡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Cruel Summer.

테일러 스위프트의 Cruel Summer 시작하는 밤 첫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원경입니다. 어쩜 6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더워요. 한여름 더위 같죠. 올여름 잔인한 더위가 아니기를 바라는데 바람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척 무더운 여름이 될 거라고 해요. 시원한 밤 공기가 좋아서 깨어있는 밤에도 또 더위로 잠 못 이루는 밤에도 우리에게는 음악이 필요합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으로 함께 해주세요. 깨어있는 여러분이 계신 곳의 밤 풍경, 여러분의 마음 나눠주시고요.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어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준비하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릴게요. 잠깐만요.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3: 빌딩앤리치.
2: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3: 빌딩앤리치.
1: 신축도
0: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3: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6: 카티 프로 시

0: 프로.
1: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아리아나 그란데 Seven Rings, 에드 시런의 Shivers 였습니다. 이 곡은 1113번님 신청곡이었어요. 오랜만에 사연을 남깁니다. 일주일쯤 전에 친구가 많이 아팠어요. 중환자실에 있을 만큼요. 다시는 못 볼까봐 겁도 나고 많이 울었던 며칠이었습니다. 제가 도움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다행히 어제부터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고 친구 남편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심이 되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오늘은 한잔하고 들어와서 글을 적고 있네요. 부디 친구가 빨리 회복되기만을, 또 건강해진 모습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친구야 힘내, 건강해지면 맛있는 밥 먹자 하고 청하신 곡 전해드렸습니다. 1113번님의 이 간절한 마음, 또 기도가 분명히 닿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요즘 자기 전 제 힐링입니다. 열심히 끝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현님, 감사합니다. 2시까지 좋은 음악으로 채워드릴게요. 9849번님, 좋은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수박이 최고죠. 지친 몸에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요새 수박 맛있더라고요. 브루노 마스의 When I Was Your Man 청하셨네요. 전해드리고요. 루이스 카팔드의 Someone You Loved 이어집니다.

읽는 밤. 집에 가자. 맛있는 과자 양손에 무겁게 사가자. 맥주도 사자. 아끼지 말자. 다 들고서 집으로 가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는 쉬러 간다. 넌 어땠니? 분명히 고단할 테니까 너도 쉬러 가자. 고생한 날 안아주자. 우리 집에 가자. 맛있는 과자 양손에 무겁게 사가자. 맥주도 사자. 아끼지 말자. 다 들고서 집으로 가자. 집에 가자. 누워만 있자. 열 번은 본 영화를 또 보자. 울다가 웃자. 네 말이 맞아. 그러다가 스륵 잠들자. 이렇게 또 하루가 간다. 고생한 널 안아주자. 스텔라장의 노래입니다. 집에 가자.

김수영의 별 하나였고요. 앞서 전해드린 곡 9428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항상 라디오 켜고 하루를 되새겨보곤 해요. 요즘 직무를 바꿔서 신입사원처럼 살고 있어서 긴장이 많이 되는 하루들을 보내는데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랄까요? 오늘도 위로되는 노래들이 많이 나와서 따뜻한 밤이네요. 스텔라장 집에 가자 신청합니다 하셔서 같이 읽고 들어봤습니다. 집에 가자. 그 말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시밤에 가자 하고 싶습니다. 오늘 수고한 여러분을 포근하게 안아주는 음악이 흐르는 시간이에요. 9428번님께 커피 한 잔 전합니다. 이렇게 가사가 좋은 노래, 내 마음 같은 노래 있다면 노래 읽는 밤 말머리 달고 신청해 주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1802번님, 지금 작업 끝내고 평택에 있는 처리장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막둥이가 현장학습에 간다고 해서 도시락을 싸줘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지방에서 근무를 해서 못 챙기니까 제가 챙겨야 하는데 힘들어요. 김치볶음밥에 과일이면 되겠죠? 잔나비의 선마을 로맨스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일단 김치볶음밥도 좋지만 요즘 김밥집 일찍 열잖아요. 예, 일찍 연 김밥집에서 김밥 사서 도시락에 넣기만 해도 괜찮은 도시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나저나 선마을 로맨스?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이런 노래 있었는데 하고 생각하다가 드디어 알았습니다. 이 곡 신청하신 거죠? 잔나비 외딴 섬 로맨틱.

어딘가 떠나와 있는 기분이 드네요. 잔나비, 외딴 섬, 로맨틱, 이한철, 나희경이 함께한 세비야였습니다. 매일 자정부터 2시 당신의 밤을 위한 음악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잠 못 이루는 밤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 들으면서 그림 작업합니다. 하얀 바다님.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실까 궁금하네요. 시원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홍차 곤듀님, 저는 투잡하고 퇴근하고 있어요. 그런데 버스 기사님도 시작하는 밤 듣고 계시네요. 9709 기사님께 원 플러스 원 옥수수차도 한 개 드렸습니다. 와... 이렇게 생각지 못한 곳에서 시작하는 밤 가족을 만나면 정말 반갑죠. 옥수수차 두고 드셔도 될 텐데 아마 기쁜 마음으로 나눠드렸을 것 같습니다. 가족을 만난 기분으로. 9709 기사님 감사합니다. 홍차 곤듀님께는 제가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청하신 곡도 전해드립니다. 조안 오스본 One of Us.

비저의 Island in the Sun, 앞서 들은 곡 조안 오스본 One of Us였습니다. 6659번님, 요즘 야근하고 퇴근 후에 다시 일 모드여서 시작하는 밤을 매일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들으면서 일 좀 할게요. 2시까지 좋은 음악으로 응원하겠습니다. Crusaders의 Keep the Same Old Feeling 전해드려요. 같이 들으면서 시작하는 밤 2부로 갑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제리 에펄티의 베이커 스트리트 시작하는 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시작하는 밤 2부도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죠.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시작이 좋은 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Kim Carnes의 Bette Davis Eyes, Starship의 Nothing's Gonna Stop Us Now 함께했습니다. Starship의 노래는 로셀리나님 신청곡이었어요. 작년 11월까지 회사 다니다가 계약이 종료되어서 쉬었습니다. 재취업을 준비했는데 세 번 면접까지 가고 나서 최종에서 미끄러져서 힘드네요. 다음 달에 또 면접의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의기소침한 상태입니다. 잘 될 거라고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하셔서 청하신 곡 응원의 마음 담아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달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클린 반딧의 심포니, 레이첼 프레튼의 파이트송, 벤슨 분, 미스티컬 매지컬 세 곡 전해드립니다.

신이님 신청곡 조장혁 Love is over였고요. 앞서 들은 곡 이희진 홍지호의 단 한 번의 사랑, 김경호 아름답게 사랑하는 날까지. 이 곡은 오늘도 빛나는 너님께서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곡 3405번님 청하셨어요. 이 밤을 애워싸는 원경님의 잔잔한 음성 위로됩니다 하고 청하셨는데 이 곡도 우리에게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Anne Murray, You Needed Me.

앤 머레이의 You Needed Me, 코모돌스의 Three Times a Lady, 제프 버클리의 라일락 와인까지 세 곡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케니지의 색소폰 연주 요란다 아담스의 목소리예요. I Believe I Can Fly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도 시작이 좋았습니다.

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누고

0: 넘어가면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은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작은 출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오늘의 우선순위를 정해두면 해야 할 일들에 휩쓸리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쓸 수 있고요. 뭐부터 할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오늘 할 일의 순서를 정하는 건 삶의 나침반을 쥐는 것과 같죠.

기대할 만한 일을 아침에 생각해 두는 것도 좋아요. 점심에 뭘 먹을지, 퇴근 후에 어디를 산책할지, 이렇게 작은 즐거움을 미리 심어두는 것입니다. 기대감은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고 지치기 쉬운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죠. 아침에 실천하면 좋은 습관들이 참 많은데요. 중요한 건 나를 잘 돌보는 방향이겠죠.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이 됐습니다. 6월 1일 월요일 아침의 첫 곡은 아미고스 파라 심프레, 영원한 친구. 사라 브라이트만과 테너 호세 카레레스의 듀엣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만의 아침 루틴 있으신가요? 뭐 작은 것이라도요.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는 것, 뭐 잠깐 몸 푸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좋은 루틴이고요. 또 오늘 뭐 먹을까 점심 메뉴를 미리 생각해 두는 것, 그런 것도 작지만 또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 작은 습관 하나가 또 하루의 시작을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아까 도서맘님이 출석 체크 기능을 처음 알아서 해본다 하셨는데 레인보우의 출석 체크 기능 사용하시면 그것도 또 일상을 단단하게 해준 하나의 루틴이 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또 추천하고 싶은 나만의 루틴이 있다면 살짝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모음곡 4개. 각 달마다 곡을 하나씩 써서 12곡의 모음곡이죠. 그 가운데 여섯 번째 곡 6월 벤노레 발카롤 보내드렸습니다.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테르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이 곡은 다운언더님과 가희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두 분 다 이 4개 중에 벤노레를 리히테르의 연주로 부탁한다 이렇게 신청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차이콥스키의 6월은 참 외로웠나 봐요. 벌써 6월이에요. 달빛 산책님이 1년의 출발선이 어느덧 반 지나왔네요. 우리 아당님들은 출발선에서 얼마나 잘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주셨고 또 북한산 그녀님도 새로운 달 6월의 시작입니다. 6월도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 행복한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 시간이 반이라니요. 정말 2026년 전 아직도 종종 헷갈려서 25라고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 26년이 반이나 지나왔습니다. 출발선에서 어떻게 왔을까요? 어떻게 왔든지 내가 지나온 일이니까 잘 왔구나 감사하다 생각하면서 남은 또 반년을 어떻게 지낼지 계획해 보시면 좋겠죠. 이진희 님이 저는 눈 뜨면 아름다운 당신에게 신청곡 남기는 게 루틴입니다. 어제 지난 신청곡이 깜짝 나와서 기분 좋은 아침 시작했어요. 이렇게 주셨네요. 거의 첫 번째로 항상 남겨주시더라고요. 이지님은 신청곡을 그것도 한 곡이 아니라 여러 곡을. 자 그러면 우리 이지님의 신청곡 한번 더 들어볼까요? My Love is Like a Red Red Rose 듣겠습니다. 카운터 테너 안드레아 쇼레 노래로 함께 하시죠.

My love is like a red, red rose. 카운트 테너 안드레아스 쇼의 노래였고요. 이진희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요새 장미 많이 보이더라고요. 참 예쁘죠. 레인트리님이 시간 흐르는 걸 조급하게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이젠 그래 흘러라 합니다 하셨어요. 네, 조급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시간이 느리게 가준다면 얼마든지 조급해 하겠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어차피 내가 조급해한다고 뭐 늦춰질 거 아니라면은 괜히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좋죠. 그래 흘러라 하면서 대신에 그냥 내 시간을 후회 없이 쓰겠다 생각하시면 좋겠죠. 5847번님은 6월의 첫날 아침 차분한 정원님 목소리와 예쁘고 멋진 노래 들으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는 오늘 점심 약속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삼계탕 먹을 생각하니 기분도 좋고 벌써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아, 삼계탕 좋죠. 메뉴를 정해놓으셨군요. 저도 사실 먹는 거에 굉장히 진심이라서 미리미리 생각하고요. 진심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먹는 거를 생각하는 게 참 재밌잖아요. 기대감이 있고 먹는 순간은 짧지만 그걸 생각하는 시간을 길게 가지면은 그 행복을 연장시킬 수 있으니까 저는 어떨 때는 밤에 그렇게 배가 고픈단 말이죠. 연습 다 마치고 누우면 그때는 절대 뭘 먹으면 안 되는 시간이지만 대신 내일 점심 때 이걸 꼭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메뉴 저 메뉴를 머릿속에 떠올리곤 한답니다. CBS 마이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어느 발레학원 클래스. 나는 한쪽 다리의 발끝으로만 온몸을 지탱하며 밸런스를 잡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밸런스를 잡으려 용을 쓰고 있었다.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위태위태한 건 우리네 인생으로 족하잖아요. 휘청휘청 일촉즉발의 순간이었거늘 선생님의 말에 웃음이 터졌다. 밸런스, 즉 균형을 잡으려면 몸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하지만 그 중심을 잡는 건 왜 이리 어려운지. 선생님은 계속 목 놓아 외쳤다. 내 중심은 내가 책임져야 해요. 몸의 축을 세워서 중심을 잡으세요.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의 절규에도 나는 할 일 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발끝으로 서 있던 순간은 0.3초 정도 됐을까. 내 중심은 인생뿐 아니라 발레 클래스에서도 위태위태했다. 인생의 중심을 잃고 바닥을 쳤을 때 나는 우연히 발레를 만났다. 몸도 마음도 굳은 나이에 지푸라기 잡듯 시작한 발레가 알려줬다. 중심은 흔들려 봐야 그 소중함을 안다는 것을. 바닥으로 떨어진 건 외려 축복일 수 있으며 바닥을 제대로 쳐야 그 힘으로 중심을 잡고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중심은 얄궂다. 중심을 잡고 몸을 세우는 건 무척 어려운데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다. 발레 클래스뿐 아니라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다.

갈래도 없는 지름길은 인생에도 없다. 지칠 때도 있다. 최선을 쌓아봤자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가 온다. 그럴 때는 이 시간이 그저 열심히 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열심히 할 리도 없고 지칠 일도 없으니 말이다. 발레 무용수들은 남녀 불문 힘들어 보이지 않는다. 사뿐하고 아름다우며 여유롭다. 그들의 발레는 쉬워 보인다. 하지만 발레를 배우고 무용수들을 취재하면서 깨달았다. 쉬워 보이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말이다. 무대 옆 대기 공간에서 자기 순서를 마치고 뛰어들어오는 무용수들을 본 적이 있다. 무대 위에서 미소 지으며 날고 돌고 뛰던 이들은 무대를 벗어나자마자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스스로 중심을 잡고 돌고 뛰고 나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인 것이다. 힘들지만 힘든 척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발레뿐 아니라 인생의 무대에서도 마찬가지일 터.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아무데도 아닌 곳에 침잠하는 것보단 나을 거라 믿는다. 나의 꿈은 여전히 바닥을 치고 날아오르는 것이다. 최선을 쌓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혼자가 아니다. 바닥을 내 편으로 바꿔내는 법을 발레로 배우고 있는 지금, 나는 각자의 바닥에서 저마다의 절망과 낙담의 골짜기에서 홀로 울고 있을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다. 다 잘 될 거예요 식의 다정해 보이지만 손쉬운 위로는 못하겠다. 하지만 당신의 바닥이 얼마나 차가운지, 때로는 얼마나 뾰족한지 함께 느끼는 동지로서 응원하고 싶다.

글리브의 발레 코펠리아 가운데 스완일다의 왈츠 보내드렸습니다. 아서 피들러가 지휘하는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 참 좋았죠. 전수진 기자의 책 발끝으로 인생의 중심을 잡는 법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바닥을 치고 이제 날아오를 일만 남은 것. 전참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몸의 중심을 잡는 것도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도 참 어렵죠. 잘 잡았다 싶으면 어느 순간 또

흔들리고 중심을 잡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무너져버리는 건 또 한순간이고 그래도 지쳐있다는 건 그만큼 열심히 해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쓰러져도 다시 중심을 잡아보는 것. 지금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제니 천사님이 정원님 너무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저도 글 읽으면서 많이 위로 받았어요. 전수진 기자의 책 발끝으로 인생의 중심을 잡는 법이었습니다. 발레를 배워볼 생각은 평생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발레? 눈이 가네요. 아, 봄날의 라일락이라는 닉네임 쓰신 분이 사연 주셨는데요. 세 달, 새 몸과 새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시작해 주셨어요. 지난 5월 8일에 조직검사로 유방암 진단받고 각종 검사 끝에 지난 수요일 수술 드디어 받고 퇴원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오늘 6월의 첫날이 남편의 생일이기도 해서 제 손으로 미역국 끓여줬네요. 수술 후 팔을 쓰기 힘들다는 말에 생일상 차리기 힘들 줄 알았는데 다행히 전 팔 움직임이 가능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상을 차려줬더니 남편이 고마워하면서도 또 너무 미안해하더라고요. 나에겐 오지 않기를 바랬던 힘든 상황을 겪으며 그럴수록 서로의 존재가 있음에 감사한 마음에 새 몸과 새 마음으로 이번 달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이기에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지치지 않고 하루하루를 느끼며 살아보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파헬벨의 카논 신청해 주셨군요. 아, 제가 준비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또 갑자기 닥친 일로 얼마나 많이 마음 고생하셨을 텐데 수술까지 다 이미 끝나셨다니까 이제 회복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시고 또 사랑하는 남편분도 옆에 계시니까 아마 더 힘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음악으로 위로해 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우리 파헬벨의 카논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조금 나중에 들려드리고요. 아, 희망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곡 한번 골라봤습니다. 앨리스 호손의 Whispering Hope, 희망의 속삭입니다. 우리 봄날의 라일락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로저 와그너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노래로 Whispering Hope, 희망의 속삭임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도 우리가 예전 학창시절에 음악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죠. 희망의 속삭임.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드볼적의 슬라브 무곡 작품 72 가운데 7번째 곡 C장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총 8곡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오늘 듣고 내일 들으면 이제 슬라브 무곡도 막을 내리네요. 오늘 들으실 이 C장조는요, 앞선 곡들에 비해 훨씬 밝고 힘찬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춤곡 특유의 경쾌한 리듬 위에 또 드불작 특유의 낙천성과 활기가 살아있습니다. C장조라는 조성은 검은 건반 하나도 안 눌러도 되는 아주 퓨어한 조성입니다. 장조 중에서도 가장 밝고 꾸밈없는 그런 순수한 조성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선율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다가도 문득 문득 힘차게 튀어오르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매력적인데요. 마치 사람들의 웃음과 발걸음이 한데 어우러지는 축제의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마르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들어보시죠.

드보르작의 슬라프무곡 작품번호 72 가운데 7번째 곡 C장조. 정말 C장조의 이 조성의 밝음을 아주 잘 10분 활용해서 만든 아주 에너지 넘치는 곡이었습니다.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1406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정원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임신 27주에 위험이 있어 병원에 입원해서 정원님께 사연 보냈었는데 한 달 넘게 병원에 누워서 지켜낸 아기 이경이가 오늘 돌이 되었어요. 이야, 아이고 낳느라 고생하셨고 또 돌까지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1살 누나 이소리가 많이 도와주어서 40대 중반의 나이지만 수월하게 1년을 지켜냈네요. 이렇게 좋은 봄날 태어난 국이경, 아 이경이가 국씨군요. 국이경, 첫 생일 축하해. 사랑해. 나에게 항상 힘이 되는 국은규, 국이솔도 사랑해. 국씨 패밀리입니다. 화창한 오늘 날씨와도 어울리는 빈빈 누워도 알라인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사연도 너무나 기분 좋은, 축하드리고 싶은 사연인데 게다가 딱 듣는 순간 맞아 이 곡 있었지 듣고 싶었는데 기억 저편으로 잠깐 넣어두었던 곡을 또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고향, 제 2의 고향, 빈, 빈, 누워달라인. 루돌프 디킨스키의 노래 곡이고요. 원제는 빈, 빈, 누워달라인, 빈, 오직 너만이인데, 우리말로는 빈, 나의 꿈의 도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테너, 프리츠 폰달리시, 그리고 루돌프 슈톨츠까지 위하는 빈 폴크 소프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아, 제 향수를 아주 자극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신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1406번님. 아, 국이경의 첫 생일도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아, 빈빈 누어달라인 루돌프 시친스키의 곡이었습니다. 테너 프리츠 분달리히의 노래 그리고 로베르트 슈톨츠가 지휘하는 빈 폴크스 오퍼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 곡이 무슨 장르인가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 계시는데요. 가곡도 아니고요. 이 곡은 사실 비날리트라고 부릅니다. 비날리트 하면은 그냥 빈 노래. 이게 하나의 장르가 되었어요. 이게 1910년대에 작곡돼서 그 빈이라는 도시를 찬미하는 그런 내용인데 대표적인 대중가요로 자리 잡았습니다. 빈의 전통적인 대중가요 장르예요. 비날리트라는 게. 그래서 빈의 풍경, 또 빈 사람들, 빈의 정서를 노래한 이런 음악들인데 또 비엔나 왈츠라고 하죠. 느린 삼박자 박자였는데 또 비나 왈츠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아주 그냥 빈스러운 그냥 빈 자체인 그런 곡입니다. 카페나 그 허이리게라고 하죠. 그런 선술집 등에서 자주 연주되면서 이런 빈 서민적이고 또 서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지닌 곡이에요. 이런 곡들이 너무 아름다운 곡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음악이었습니다. 아유, 제가 갑자기 이 고향 노래 듣고 신이 막 났어요. 텐션이 막 올라가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퍼플 오드리님의 신청곡인데요. 클로드 볼링의 플루트과 재즈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가운데 아일랜드 여인 보내드릴게요.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 장 피에르 랑팔의 플루트 연주로 함께합니다.

클로드 볼링의 플루트과 재즈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가운데 아일랜드 여인 보내드렸습니다.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 장 피에르 랑팔의 플루트이셨고요. 퍼플 오드르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으로는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집시 여인 준비했습니다. 타스민 리트의 바이올린 그리고 존 르네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곡 듣고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우리가 그리운 금강산을 노래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버전의 그리운 금강산을 보내드렸습니다. 아, 플라시도 도밍고 그리고 홍혜경, 연광철 기념비적인 새 가수의 라이브몬이었고요. 2002년 월드컵 성공 기념 행사로 열렸던 공연에서 야외 공연장에서 부른 라이브몬이었습니다.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고요. 그리운 금강산을 3732번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차이콥스키 챔버 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가 열립니다. 한주헌의 지휘로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무소로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등을 들려줍니다. 6월 10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팬텀 싱어 출신 테너들의 정통 클래식 공연 팬텀 포 테너스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테너 김민석, 서영택, 정필립, 진원 그리고 김광현이 지휘하는 코리아 쿱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입니다. 아드리엘 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디 오리지널 공연이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협연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 5번 황제가 연주됩니다. 6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 남양 성모성지 대성당입니다. 김보미 지휘의 수원 시립합창단 공연을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소프라노 배정현, 바리톤 김동규, 라퓨즈 플레이어즈 그룹과 오르간 피아노 연주가 함께하죠. 4A 레퀴엠 등을 노래합니다.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수원 SK아트리움 대공연장입니다. 끝으로 비올리스트 김상진, 피아니스트 김규현의 듀오 리사이틀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슈만, 하이든, 브람스 그리고 작곡가 류재준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을 들려줍니다. 6월 20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마그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방금 들었던 곡이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BJ 칼멘 오페라 서곡이었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글솜 켈리라는 닉네임 쓰신 분이 사연 주셨는데요. 행복해지는 음악이 아닐 수 없어요. 얼마 전 흉선 종양과 전이로 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던 글솜인데요. 병원에서 흉강경 조직 검사로 림프종 판정을 받아 완치 가능한 암이라는 꿈 같은 희망적인 안내를 받아 1차 항암하고 재택근무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소중한 가족들의 염려로 주님께서 저에게 세상에서 더 할 일을 주신 것 같아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다짐합니다. 진심 어린 장모님의 다정한 걱정스러운 말씀 또한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오늘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유, 제가 이 사연 읽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이 사연 읽다가 제가 정신을 잠깐 놓쳤는데 정말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될지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 이런 좋은 소식으로 다시 알려주시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완치 가능한 암이면 완치예요. 네, 힘내시고요. 또 이렇게 좋은 뜻을 또 발견하셨으니까 이런 뜻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더 많이 사랑하면서 또 이렇게 주신 일들을 앞으로 잘 이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힘 보태드릴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 계속해서 좋은 음악으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에드바르 그리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3번 C단조 가운데 2악장

알레그레토 에스프레시보 알라 로만자 알레그로 몰토 템포가 좀 많이 바뀌는 곡인데요. 정말 아름답고 서정적인 멜로디로 시작했다. 중간에는 또 흥겨운 집시 리듬이 잠깐 나오죠. 그랬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곡인데요. 자, 오기스탱 두웨이의 바이올린 그리고 마리아 주앙 피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그리게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3번 C단조 가운데 2악장 알레그레토 에스프레시보 알라 로만차 또 알레그로 몰토 보내드렸습니다. 오귀스탱 듀메이의 바이올린과 마리아 주앙 피레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선주인데 가희님도 이런 감상평 남겨주셨어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슬픔을 우아하게 어루만져준 듯한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고독 그리그의 선율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아 정말 이 그리그라는 작곡가 정말 매력적인 작곡가예요. 그러니까 그냥 서정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특유의 색채가 있는 화성도 그렇고 색채가 있는 그런 선율들을 쓰거든요. 그리그의 서정 모음곡이라든지 녹턴 이런 선율 들어보면 아 이건 뭐 쇼팽이라든지 다른 낭만시대 작곡가와 완전히 또 다른 아주 고유의 색채가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피아노 협주곡도 1악장이 유명하지만 사실 2악장 너무 아름답잖아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와 DJ가 서로의 음악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오늘은 노화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나의 찬란한 아빠에게. 아빠, 어릴 땐 몰랐어요. 퇴근하고 들어온 아빠가 왜 늘 소파에서 깜빡 잠들었는지, 왜 치킨 한 조각도 꼭 제 접시에 먼저 올려줬는지요. 그땐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며칠 전 친정집에 갔다가 창고 한쪽에서 오래된 도시락통을 발견했어요. 뚜껑 안쪽에 제 이름이 매직으로 삐뚤게 적혀 있더라고요. 순간 생각났어요.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날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김밥 말아주던 사람이 사실 엄마가 아니라 아빠였다는 걸요. 엄마는 새벽 시장 일을 나가느라 없었고, 아빠는 서툰 손으로 달걀 마리를 태워가며 도시락을 싸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친구들 도시락과 비교하며 투정만 부렸어요. 아빠는 김밥도 못 말아? 그 말에 아빠가 멋쩍게 웃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제야 알겠어요. 그 도시락엔 김보다 사랑이 더 많이 들어있었다는 걸요. 아빠, 조금 늦었지만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많이 많이 사랑해요.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가운데 13번째 곡 백조 보내드렸습니다. 요요마이 첼로와 필립 앙트몽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도시락통 뚜껑 안쪽에 이렇게 삐뚤삐뚤 적혀 있었던 그 이름 석자, 그 장면이 이렇게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서툰 손으로 새벽 시장 나가고 안 계신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김밥 또 도시락을 싸주던 아빠. 그 마음을 그때는 미처 모르셨겠죠. 그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이 사실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사연 들으시면서 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전하지 못했던 마음 떠오르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미뤄두었다면 그 마음 오늘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오늘 전해보세요. 늦어버리기 전에. 2070번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아, 사연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군요. 오늘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참여해 주신 노화수님께는 코르테 화장품과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참여하실 때는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긴 곡을 누구에게 보내는 건지 같이 적으신 뒤에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있는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였습니다. 그래도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는 곡을 하나 그리고 사연 하나만 보내주시면 되니까 조금 수월하시죠? 나만의 음악 앨범.

음악도 세 개에다가 이야기도 세 개를 준비하셔야 돼서 조금 번거롭겠지만 또 거기는 공연 티켓도 선물로 드리고 하니까 어쨌든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 코너들이 여러분의 어쨌든 그런 관심과 애정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또이 코너들을 굉장히 사랑하시잖아요. 자, 아까 읽으려던 사연 2070번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버스 운행하는 수잔나입니다. 심야 막차를 끝내고 피곤한 몸으로 퇴근하는 시간은 새벽 2시가 좀 넘은 시간인데 라디오에서 정원 씨 목소리와 음악 향연이 지친 몸을 싹 풀어주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랫동안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들었는데도 재방송 심야에 하는 것을 처음 듣는 거라 감동이 몇배 전해졌네요. 그리고 남양 성모성지에 갔다가 정원님 연주회가 있어서 남편과 함께 가기로 약속했어요. 설레고 기대됩니다. 오늘 제 생일날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듣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오늘 생일이시군요. 아, 버스 운행 마치시고 그렇게 늦게 들어가시나요?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그때는 방송 듣지 마시고 바로 주무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 남양 성모성지 공연에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대되는데요. 만나면 꼭 아는 척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잔나님. 자,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신청해주신 곡 함께 듣겠습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가운데 인생의 회전목마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가운데 인생의 회전목마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피아노는 히사이 시조가 직접 연주한 것 같습니다. 2070번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아까 전에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또 아버지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아버지 생각하시네요. 북한산 그녀님은 지금은 안 계신 아버지. 전 아버지라 부르면 거리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항상 아빠라고 불렀어요. 오늘 나찬그 사연 듣고 아빠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보내오셨고요. 또 레지나님도 고3 때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딸을 위해 따뜻한 도시락을 자전거 타고 학교로 갖다 주시던 우리 아버지. 그땐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왔어요. 아버지 그립고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드리지 못했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식들은 왜 옛날에는 모르다가 이렇게 뒤늦게 알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말이죠. 사실 그 도시락을 매일매일 그렇게 자전거 타고 갖다 주신다.

그 부모님도 아마 어렸을 땐 그러셨을 거고 지금이라도 생각하면은 아마 하늘에서 기쁘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가운데 지금 이 순간 듣겠습니다. 콤 윌킨슨이 노래합니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가운데 This is the moment, 지금 이 순간, 콤 윌킨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극적인 노래를 들었으니 마음을 좀 달래볼까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쾌일번호 466 가운데 달콤한 2악장 로망스 들려드릴게요. 클라라 하스킬의 피아노 그리고 페렌츠 프리차이가 지휘하는 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를린 연주입니다.

0: 볼프강 아마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쾌일번호 466 가운데 2악장 로망스 보내드렸습니다. 로만체. 클라라 아스킬의 피아노와 프렌츠 프리차이가 지휘하는 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를린의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권양미님이 사연 보내오셨어요. 항상 듣기만 했었는데 오랜만에 들어온 아름다운 당신에게 첫 댓글 남긴다고 앞으로는 신청곡도 올려보겠다고 하십니다. 환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지금 흐르고 있는 아름다운 음악이에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은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0: 규모 내에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밤새도록 수고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라 하신 주님, 우리 두 손에 남은 빈 그물을 들고 다시 주님 앞으로 갑니다. 남은 것이 없을지라도 또 한 번 순종하게 하소서. 맡기신 소명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송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상지국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예수 따라가며 서울 바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고린도 전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한 성령께서 우리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 성령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숭실 남성 합창단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오 신실하신 주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으로 듣고요.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늘사랑교회 해만 찬양대의 곡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먼저 보내드린 곡은 유동근님께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 나라 이민족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신청하신 찬양이었습니다. 부름바다 나선이 몸 김대환의 찬양으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2262번께서 내일 지방선거 날인데 국민들이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할 수 있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시면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청해 주셨어요. 이화 챔버 콰이어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디님께서 어제부터 교회에서 40일 호렙산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주와 동행하면서 40일 동안 승리하게 하소서 보내주셨고요. 주하랑님께서는 새벽 예배에 권사회 특송이 있어서 좀 일찍

서둘러 나갑니다. 오늘도 부어주실 은혜의 자리로 갑니다. 모두 복된 날 되시기를요. 루하의 엘로힘 보혜사님, 감당할 시련을 피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설악금강초롱님께서는 소중한 사람과 이 아침에 서로 인사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셨어요.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들어오시는 분들께서 서로 안부 전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습에 날마다 저도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천등사님께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새로운 달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시면서 청해 주셨는데요. 조수진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늘 시원님께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히즈윌의 둥지를 흩으시고를 청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라신님께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청해 주셨는데요. 신청하신 곡이 영어 찬양이어서요. 김성범의 우리말로 된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샬롬 교우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품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1부의 끝곡이고요.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에 다시 뵐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박운성님께서 신청하신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 구주여 광풍이 불어 2부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학산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걸어온 길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셨어요. 승동교회 임마누엘 성가대 조병욱의 솔로곡으로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2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오늘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고 감당해야 하는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몸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은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또한 멀리서 보면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겠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끔씩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체들과의 다름을 인정하며 더욱 사랑하고 하나가 되므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0: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김학남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성령의 은사를 CBS 합창단의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들풀님께서 이런 글을 주셨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배 채우는 사람, 남의 배를 채우는 사람. 주님, 바라시는 정의와 공의, 정직, 겸손, 바른 질서, 내가 소중하면 타인도 소중해야 하는 것을 아는 하나님 사랑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아멘. 라베리떼 301님께서는 새로운 감리교회 평신도 주일 기도 주간입니다. 보내주셨어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때까지 희망을 여시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님께서는 이번 6.3 지방선거 통해서 분열이 아닌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변할 수 있도록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셨고요. 낙천 김용수님 어제 중요한 일 있다고 마음의 평안을 주소서 하셨는데 중요한 일은 잘 보셨는지요? 0702번 이번 여름도 폭염과 큰 비가 많이 내린다니까 모두 잘 대비하시고요. 건강한 6월과 좋은 일 가득한 축복된 여름 되세요.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여름 대비는 지금 해야 되는 거죠. 미리미리 대비하고 안전하게 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저도 함께 바랍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340번께서는 엊그제 결혼한 것 같은데 어느새 손주 5명 있는 70세 할아버지가 됐어요. 칠순으로 모이셨다고 가족이. 아, 이런 게 인생인가요? 손주 녀석들 무럭무럭 잘 커가는 걸 보니 흐뭇하고 행복합니다. 제 옆에서 40년 동안 조금은 모자란 듯한 생활 속에서 우리 가정 지켜준 우리 마마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고 꼭 손잡고 여행 많이 다니자고 이렇게 보내셨네요. 축하합니다. 행복한 앞으로의 날들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또치들님께서는 어제부터 인턴 시작한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많이 배우고 많은 도전을 받고 10주 동안 통근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하고 보내주셨네요. 조이포유 저녁재방송으로 오신 아라도님. 지난주 딸아이가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부디 부부가 화합하여 주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가정 이루기를 기도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따님 결혼 위해서 아라도님도 많이 애쓰셨을 텐데요. 수고 많으셨고요.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앞으로 이루시길 저도 함께 바랄게요. 5088님께서는 우리 가정 지켜주소서, 남편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가족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푸른 동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밤이나 낮이나 찬양을 처음 접해보며 예배 마치고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될까요? 하셨는데요. 예라모십의 곡으로 들으셨나 봐요. 예라모십의 밤이나 낮이나 준비했고요. 그에 앞서서 신예숙님 신청하신 마르지 않는 샘의 야베스의 기도 함께 할게요.

제철 채소를 만날 때는 요란하지 않은 마음이 필요하다. 햇볕 아래 충분히 익은 채소는 썰거나 살짝 굽는 것만으로도 제 몫의 맛을 드러낸다. 복잡한 조리법은 오히려 이 계절의 맛을 흐릴 때가 있다. 완두콩은 오래 손대지 않는다. 데치거나 갈아서 질감을 남긴다. 다른 재료를 많이 더하지 않아도 색과 향만으로도 충분하다. 익었는지 지나치지 않았는지 그 정도만 살핀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 깊은 상념에 빠질 때가 적지 않거든요. 아들 생각도 많이 나고요. 예수님이 보이진 않지만 항상 저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제게 마음의 위안이 되는 이 찬송 신청합니다. 인후 아빠님의 신청곡 초등교회 성가대 찬양으로 청해 주셨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그에 앞서 들으신 곡은 박순복의 음성으로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제니 천사님께서 내일은 난 몰라요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는데요. 이명순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곡으로 청하셨어요. 이 시간 보내드릴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6: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8: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7: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9: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 루체. 호밍

0: 선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6: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옹님, 지난 주말에 포항노회에서 열린 성경암송대회에서 우리 넷째 딸, 막내가 장려상 받았어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루여서 기뻤습니다 하셨는데요. 아, 정말 축하합니다. 이렇게 성경암송을 한 것 두고두고 믿음의 큰 자산이 되겠죠? 신청하신 곡 박종호의 하나님의 은혜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갯벌유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부는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3: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4: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5: 별이 다섯 개
3: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인들은 흔히 말합니다. 시를 쓴 게 아니라 시가 내게로 찾아왔다고요. 창문으로 스며든 햇살처럼 먼저 다가와서

그냥 나의 어딘가에 슬쩍 걸터앉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시인들이 시를 쓰는 데에는 창작의 고통이 따르기도 하지만 찾아온 것을 알아보는 그 순간의 기쁨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시가 시인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저마다 무엇이 찾아오고 있을까요? 바빠서 혹은 지쳐서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친 것들은 없는지 오늘은 다정하게 먼저 다가온 신호들이 눈에 들어오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Good Music Station. CBS FM

가게 문 열고 들으니까 최고입니다. 목소리도 좋고 찬양도 너무너무 은혜입니다. 5020 뒷자리로 문자 주신 분은 어떤 가게 하는 분이실까요? 감사합니다. Come thou almighty king, 전능왕 오셔서 praise to the Lord, 다 찬양하여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문자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청취는 가능하고요. 사연과 신청곡을 게시판에 쓰기 위해서는 무료 회원가입의 과정 거쳐야 합니다. 6678님은 항상 듣는 애청자입니다. 출근길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참여는 처음이네요. 이 곡 같이 들어요. Here Abides, 내가 매일 기쁘게.

Hear Abide, 내가 매일 기쁘게, Showers of Blessing, 빈들의 마른 불같이, 방금 흐른 Count Your Blessings,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곡은 7292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정년 퇴임 후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당분간 쉬고 있는 요즘, 삶을 되돌아보니 잘한 것보다 후회되는 일들이 떠올라서 마음이 어지럽고 무겁습니다. 지금 후회해봤자 어찌할 수 없는 과거에 연연해하는 건 미련한 것임을 잘 알면서도 마음 추스르기가 쉽지 않네요. 생일날 아침 어머니께서 생일 축하금 봉투에 써주신 축복이 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머님께서 이렇게 써주셨대요. 생일 축하한다, 사랑한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쁘고 즐거운 여생이 되어라. 네, 생신 축하드리고요. 한 직장에 다니시다가 퇴직하신 것도 대단하신 거고요. 정년 퇴직 이후에도 이렇게 어머님께 축복의 메시지가 적힌 생일 축하금을 받았다는 사연 들으면서 지금 우리 청취자분을 부러워하는 다른 청취자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지러운 마음이 좀 가라앉길 바랍니다. It is well, 내 평생에 가는 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암기법으로 작대기, 네모, 동그라미를 생각하면 됩니다. 작대기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네모는 십계명 돌판, 동그라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입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을, 십계명은 우상 숭배,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고발합니다. 모두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건너라 하셨죠. 놀랍게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을 때 요단에 물이 마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물이 가장 범람할 때 생긴 기적입니다. 인간의 무능함에도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다는 메시지. 그러므로 너무 완벽함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완벽해야 성취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니까요. 흠이 있다.

가고 금이 가고 준비가 덜 되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찾고 엎드리고 의지하는 것. 그럴 때 그 약점들이 도리어 엄청난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야말로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좋은 나무 교회 문영 목사님의 작대기 네모 동그라미.

어디서 많이 듣던 차분한 목소리가 버스 안에서 들려와 제 이어폰을 잠시 끄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미나님 목소리더라고요. 도봉 05번 버스 기사님도 미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사님께서 틀어주신 CBS 방송 같이 듣고 갑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기사님도 고생 많으시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도봉 05번 버스에 몸을 싣고 계신 7103 뒷자리 쓰시는 승객분이 참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도봉 05번 버스 기사님. 승객분들도 덕분에 이 곡들 함께 들을 수 있었겠어요. To be pleasing you,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Just let me say,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어제는 두릅 장아찌 담그고 저녁에는 두릅 전을 오랜만에 해먹었는데 꿀맛입니다. 대술 비곤니님. 와, 두릅 많으셨나 봐요. 장아찌도 담그고 전도 부치고 생각만 해도 맛있겠어요. 들풀님은 레인보우는 작년 12월 새벽부터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했는데요. 매일 저의 말씀 묵상 시간과 겹쳐서 자주 듣고 싶어도 내려놓은 날이 많았는데 이제 여유 있게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멀리서 듣지만 항상 은혜 전해주시는 방송 감사합니다. 예, 우리 들풀님은 어디 멀리서 듣고 계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Blessed Quietness,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Heavenly Sunlight,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이 곡이 우리 프로그램에서 흐를 때는 팝송 프로에서 흐를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겠죠. 비틀즈의 Let It Be 일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순리에 맡기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네요. 전 2부 준비합니다. CBS 레인보우 앱에 탑재된 Joy for You 채널에서 7시부터 이어가죠.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용신입니다.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많은 학생들이 같은 생각을 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시험은 늘 긴장되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걱정도 함께 커져갑니다. 근데요, 모두가 시험을 부담스럽게만 생각하는 건 아닐 거예요. 어떤 학생은 시험을 기다립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날이니까요.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러운 시험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노력과 실력을 증명할 소중한 기회가 되죠. 오늘 그대 앞에 놓인 하루는 어떤 시험지 같은가요? 부디 걱정보다 기대를, 한숨보다 가능성을 먼저 적어 내려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0: 용신님, 고3 아들은 수행평가가 쏟아진다네요. 오늘도 힘내는 한 주입니다. 0282님 주셨는데 한 학기가 6월 시작했으니까 이제 후반부에 접어든 거잖아요. 평가의 시절이 도래했네요. 수행평가, 기말고사, 파이팅! 키알라 세틀의 This is me로 시작했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아침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카티프로 시!

0: 들어.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로이 오비슨 인 드림스 5395님께 전해드린 노래. 앞서서 브래드 오브리 들으셨어요. 0337님 신청하신 노래인데 가끔 지나가는 빵집 사장입니다. 팝은 역시 브래드네요. 빵집 사장님이 좋아하는 노래 브래드의 오브리 우경민님께서 주셨네요. 빵집 사장님 일찍 출근하셨죠? 빵집이 진짜 문을 일찍 열거든요. 제가 회사에 도착하는 6시쯤에 이렇게 지나와 보면 빵집은 다 불이 켜져 있어요. 첫 빵은 몇 시쯤 나오나요? 그게 항상 늘 궁금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첫 번째로 굽는 빵은 어떤 거고 몇 시쯤 나오는지 한 7시 45분쯤? 뭐 이럴 때는 하나 나오지 않았을까? 첫 빵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과 함께 오세요.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올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맑은 날씨와 남동풍의 영향으로 서울의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반면에 남부지방은 비의 영향으로 광주는 29도, 대구는 27도 등 비교적 기온이 낮겠습니다. 한편 제6호 태풍 장미는 일본 남쪽 해상을 향해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 직접 상륙하지는 않겠지만 태풍이 공급하는 많은 수증기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오늘 오전까지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120mm 이상,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는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시간당 20에서 30mm의 집중호우와 돌풍, 벼락이 동반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오전에 전북을 시작으로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 남부지방도 점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선거일에도 서울의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고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서울은 17.7도고요. 광주 20.2도, 대구 20.8도, 부산은 20.5도네요. 그대 아침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레스 게이츠, Any One of Us, 7347님 신청하신 노래였고요. 보이존의 No Matter What, 0270님 신청하셨습니다. 이 노래 나갈 때마다 와, 논매러 가자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 근데 사실 수년 전에 그대 아침에서 퀴즈할 때 이런 퀴즈를 냈었거든요. 자, 보이존이 뭐라고 할까요? 이 노래에서. 정답은 논매러 왔대 진짜 이거였거든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아니 우리의 잘못도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논매러 갈 때는 아니에요. 근데 혹시 이렇게 출근길에 논 보이시면 논 풍경 한번 봐주세요. 봄 논이어서 물이 가득 찬 살랑살랑거리는 물된 논이 보이실 건데 제가 사계절 논 중에 제일 좋아하는 봄 논. 풍경이 정말 예쁘거든요. 자, 7시 28분입니다. 저희 동네에는 떡집이 가장 일찍 여는 것 같아요. 그자님이고요. 빵집보다는 떡집이 엄청 일찍 열어요. 새벽에 걷고 들어오다 보면 늘 떡을 팔고 있어서 사가지고 와서 아침으로 먹거든요. 탱글님도 그러셨는데 맞아요. 떡집도 진짜 일찍 여는데 아까 그 브레드 좋아하시는 빵집 사장님께서 발효 기계가 있어서 천천히 밤새 발효시키다가 6시 30분에 첫 빵이 나온대요. 첫 반죽은 5시 15분쯤 하신대요. 와, 떡집이랑 막상막하 아닐까요? 이 정도면? 어쨌든 감사합니다. 따끈한 거 지금 막 나와 있으니까 오시다가 출출하시면 빵도 떡도 맛나게 들고 오세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0702님의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 피처링 제시 제이 니키 미나 제이 뱅뱅 듣고요. 엘튼 존과 듀얼리파의 Cold Heart 준비하고 있는데 이 노래는 7522님께서 듀얼리파 결혼기사 봤습니다. 한 곡 들려주세요. 라고 6월 1일이요? 어제. 아, 어제 결혼했어요. 배우 캘럼 터너와 결혼했다라는 소식 듣고 놀라서 아니면 기쁜 마음에 신청해 주셨네요. 두 곡 듣겠습니다.

몸만 옷을 입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말도 옷을 입는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몸에 편안한 옷을 걸쳤어도 불편한 옷을 입은 듯 답답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한껏 차려 입었는데도 목이 늘어난 헐렁한 티셔츠를 입은 것처럼 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다. 나는 특히 주고받는 말에 농담이라는 겉옷을 살포시 입혀 관계의 온도를 1도쯤 높여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면 무슨 옷을 입었든

상관없이 같이 뜨끈한 방바닥에 배 깔고 누워 깔깔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농담하듯 삶을 즐기며 사는 것만 같은 예술가를 알게 됐다. 벤트 아트 작가 테리 보더. 그는 빵, 땅콩, 감자칩, 휴지심, 손톱깎이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에 구부린 철사로 팔과 다리를 붙여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땅콩 버터를 바른 빵이 딸기잼을 바른 빵에게 꽃을 건네며 프로포즈하는가 하면 쭈글쭈글한 대추가 얼굴 주름을 펴기 위해 마스크팩을 하기도 하고 달걀이 편지를 들고 엄마를 찾아갔는데 이미 구운 통닭이 되어 있어 망연자실하기도 한다. 국내 전시에서 만난 그의 작품에는 자신의 경험과 상상력이 농담하듯 담겨 있었다. 일상의 사물들을 주의 깊게 여러 각도에서 관찰하고 사물의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에 몰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물은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삶의 지혜와 통찰력,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테리 보더는 인터뷰에서 일상의 사물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대략 10번 정도 관찰한다고 했다. 이게 그가 삶을 농담하듯 살 수 있는 비결인 걸까? 가끔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가벼운 농담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도 살짝 올라온다. 덕분에 늘 딱딱하게 굳어있던 어깨도 조금이나마 가뿐해지고 신이 나서 들썩이고 당당하게 펴지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면 서서히 말의 옷발도 달라지겠지. 무거운 옷으로 꽁꽁 싸맸던 말과 글을 산뜻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0: 월간 좋은 생각과 함께하는 아침 공감. 오늘은 김민영의 삶의 무게를 줄이는 방법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질문 들어왔어요. 6927님. 마스크팩 쓴 대축 작가가 누구라고요? 테리 보더요. 저도 오늘 알았는데 테리 보더. 예술 작품에도 유머가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근데 그러네요. 그게 저는 뭘 다 가볍게 봐서가 아니라 엄청나게 관찰한 거의 결과다. 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농담을 잘하는 것도 사람의 마음에 문을 여는 재주, 재능, 일종의 능력과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목 뻣뻣해지고 긴장하고 있을 때 적절하게 분위기를 풀어주는 이런 그 유머는 서먹함을 녹이고 무거운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고 같은 말도 더 부담 없이 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 맞죠? 닥터 훅 Walk Right In 들으셨습니다. 0687님께서 신청하셨는데 충남 서산에 출장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많이 흐리네요. 활기차게 일 시작하고 싶어서 이 노래 신청합니다.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7: 1544-7575.
8: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9: 참 좋은 여행.
10: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바로스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0: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IMC 1544-8777.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가구북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Okay, it's 3:17 a.m. 4679님께서 신청하셨어요. 혼, Warm on a Cold Night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Keep you warm on a cold, cold night. So if you don't got a lover, just close your eyes.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을 보며 외쳐봅시다. 오케이, 다 괜찮아질 거야. 음악과 함께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오케이. 매일 아침 7시, 그대와 여는 아침. 오케이, 렛츠고.

8시 그대 아침 뉴스 콕.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난 건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사망자만 모두 13명입니다. 오늘 오전 합동 감식이 진행됩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비난하면서 미국과의 협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BC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를 다음 주 내로 이란과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8,000을 돌파한 지 5 거래일 만에 9,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언급한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젠슨 황은 오는 4일 한국에 입국해 주요 기업,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성수동에서 삼겹살 만찬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호사가 간병까지 맡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늘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 병동에 입원하면 입원료에 사적 간병비까지 하루 13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지만 통합병동은 입원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지난 1분기 가구의 월 평균 주류 실질 소비 지출은 13,0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제6호 태풍 장미의 간접 영향을 받는 제주에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은 비껴가지만 오전까지 전남과 경남권, 제주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전남과 경남권에 최대 60mm, 제주에 최대 80mm 등입니다. 낮 최고기온 서울 33도 등 23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0: 쉐어의 Believe 9718님 신청하신 노래로 2부를 열었습니다. 아침부터 앞집인지 옆집인지 맛있는 냄새가 코를 자극하네요. 이러니 제가 살이 빠질 수 있을까요? 라고 도담맘님이 주셨는데 냄새 맡는 거로는 살이 찌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멈추시면 돼요. 소박한 아침 먹고 있어요. 말차라떼랑 불고기 또띠아. 0702님이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소박하지 않아요. 되게 든든할 것 같고 말차 농도가 굉장히 농도가 있고 막 콕 이게 들어갈 것 같은. 아침에 뭐 들고 계세요? 여기 지금 서울은 쨍하거든요. 막 반짝반짝 빛나고 그런데 지금 비가 내리는 지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숲 뷰인 베란다에서 예쁘게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모닝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신 선효님도 지금 계시거든요. 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지금 보내주시죠.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 그리고 레인보우 게시판 활용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7: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풍악을 울려주십시오, 피디님. 금방이라도 어깨춤을 들썩일 듯한 세타령 같은 신나는 곡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벼락시케님 주셨는데, 세타령 어제 나가잖아요. 그 제이슨 드릴로의 Kiss the Sky, 새야 새야 새야 이거 우리 엄청 신나게 들었는데 어제 들으셨잖아요. 오늘 또 들어야 돼요? 아니 이 정도에도 사실 어깨춤 가능하거든요. 리오 세요. You make me feel like dancing. 들으셨습니다. 5780님 청해 주신 노래. 아니 레드본의 Come and get your love. 7594님 청해 주신 이 노래도 어깨춤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둘 다 가능해요. 이 정도로 안 되시나요? 어제 너무 센 게 나가긴 했어. 진짜 신나게 듣긴 했는데요. 아, 서울 04번 버스 탔는데 기사님이랑 저랑 같이 레인보우를 듣고 있어요. 저는 오늘 동네 개가 5시 30분부터 짖어서 일찍 출근하는 길이거든요. 라고 제이제이님이신데 저 뻐꾸기가 4시 30분에 울어가지고 일어났잖아요. 아, 맨날 그래요 요즘엔. 저는 새벽 3시부터 잠이 안 와서 이참에 겨울옷 넣고 여름옷 꺼내서 정리 탁 했습니다. 밀린 숙제 마친 듯 기분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푸른 마음님도. 일찍 일어나셨어요. 오늘 방과 후 줄넘기가 너무 가기 싫은 딸에게 힘내라고 신청합니다. 6487님께서 사연과 신청곡 주셨는데 아까 세타령 자꾸 타령하셔가지고 이 노래는 어떨까? 이 노래도 신나요. 마이클 잭슨, Beat It 듣고요. 아이린 카라의 Fame. 이 노래도 신나요. 2691님 신청해 주신 노래. 어깨에 춤 들썩이면서 두 곡 더 가겠습니다.

비가 오는 남해안을 걸으면서 듣는데요. 이 팝송 퍼레이드 뭐죠? 너무 좋습니다. 우리 라인님이세요. 뉴튼 패밀리의 Love is Magic 5023님의 신청곡 들으셨고요. 부산에 비가 제법 많이 내립니다. 비 오는 출근길에 지금 들으셨을 거예요. 5013님이세요. 이분은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Woman in Love 들으셨어요. 지금 네 곡의 흐름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앞서서 노래 신나는 거 두 개 들었잖아요. 비릿에 이어서 아이린 카라의 Fame까지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Kiss the Sky 새 타령

0: 나쁘지 않습니까?
1: 괜찮다고. 아,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라고 하신 분 계시거든요. 아, 이 정도면 예, 정신 제자리 돌아오는데 굿 괜찮았습니다 라고 산골 이모님. 아, 비릿을 외치다가 중간중간 막 추임새를 넣으면서 어깨춤 췄다고 지아님도 그러셨고,

보통은 뭐 후라이에다가 뭐 잼을 얹어 먹지, 잼에다가 또 후라이를 얹어 먹지는 않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망고 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기본 베이스 쫙. 거기에 뭘 얹어 먹어도 되지만 오늘은 후라이.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대전에서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신랑이 1년 3개월 만에 해외 근무를 마치고 귀국하는 날 마중 갑니다. 얼마나 설레고 기쁘실까요? 1184님이시고요. 그리고 11년 동안 월세로 살다가 드디어 집장만 해서 지금 이사 중이에요. 7980님 축하드립니다. 8시 38분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8887님 신청하신 노래 Chainsmokers의 Halsey Closer.

We don't talk anymore. 찰리 푸스, 셀레나 고메즈였습니다. Standing next to you. 정국과 어쇼의 노래는 0224님께 전해드렸습니다. 관절 연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

0: AI 전공도 아닌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1: 지금 바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0: 이라.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She
3: is reckless.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이영약품.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이영약품.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주택 구독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독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0: 구독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구독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3: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오늘 끝곡은 5266님의 신청곡 오퍼스 Flying High.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용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여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과 점심 사이 늦은 오전에 먹는 이른 점심이 있죠. 다름 아닌 브런치는 그 이름만으로도 설렘을 줍니다. 브런치라는 말은 1896년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됐을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죠. 브런치를 약속하는 순간부터 기대감은 피어오르고요. 사람들과의 만남은 여유롭고 즐겁기만 합니다. 이렇게 일상의 쉼표가 되어주는 시간이죠.

브런치 메뉴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커피나 차까지 곁들이면 식사는 가볍지만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느긋하게 음식을 즐기며 밀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도 따라서 느긋해지죠. 여유가 곁들여진 행복,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즐거움,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은 설렘.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은 언제인가요?